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27년째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저동 선교사입니다. 6개월 전에 왔는데 또 와서 참 지금 제가 할 말이 있나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또 김성환 목사님 자리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것도 반복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하게도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며칠 전에 얘기한 것도 자주 잃어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이면 충분히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뭐 사도 바울도 내가 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내게는 귀찮지 않다. 사도 바울도 반복해서 가르치기를 원했었는데 저도 한 번은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복음을 한 시간 동안 전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3년간 수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내가 반복해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나와서 시켜보면은 몇 명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3년간 수요일마다 끊임없이 이 복음을 똑같은 복음을 정리해서 반복을 했는데 앞에서 한번 그려가면서 해봐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반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반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아마 기억하시지 못할 줄 알고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의 후서 하면은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 13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생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쓴 말씀이죠. 디모데에게 이제 그의 영적 자녀인 가장 믿을 만한 영적 자녀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여기에 이제 그 내용 중에 6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좀 이 말씀이 시간이 갈수록 제게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또 집사님이나 성도님들도 제가 27년 전에 2000년도에 뵀을 때는 50대, 60대였는데 지금 벌써 뭐 70, 80대 거의 90 다 돼가는 우리 아까 이원석 집사님은 벌써 제가 갈 때 60세였는데 지금 88세라고 그러네요. 야,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이 더 그 마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60대, 50대, 60대였을 때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굉장히 막 활력이 있고 막 역동적으로 일하시던 그런 분들이 머리도 희끗희끗해지시고 주름도 많이 가시고 걸음도 느려지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때 과거에 그렇게 활발하게 하셨던 그분들 정말 세월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역시 제가 39, 40에 선교지에 나갔는데 제가 61년 1월 19일생인데 그래서 불광동 교회가 그 광동이 형님인데 1월 1일이잖아요. 불광동 교회가 1월 1일 창립 기념일인데 제가 19일이니까 18일 늦는 그런 하여튼 어쨌거나 제가 이제 66세, 이제 67세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참 시간이 참 빠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공감을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 마지막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다.

가까워 오는 이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우리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PPT 띄워집니까? 네,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뭐 한 달 남았는지 두 달 남았는지 이제 그가 처형되게 될 시점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20절에서 특별히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 이게 마지막 분부였는데 사도 바울 역시 예,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근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어떤 그러한 그 이론과 가르침과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김상환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아주 저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와닿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떤 다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근본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말씀을 전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복음을 전한 그 형제, 뭐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카톡으로 매일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은 그 형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훈련한 그래서 어쩌면 제가 주님 앞에 서 있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모든 근간은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이 바쁘다 보니까 참 엄청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특별히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은 사실 일이 많죠. 뭐 모든 일들을 다 뭐 행정일 뭐 선교에서 모든 일어난 일, 비자 문제, 모든 것을 선교사 혼자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선교지에 제가 갈 때는 내가 선교지에 가는 목적은 선교도 있지만 그러나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굳건히 서는 것이 내 첫째 목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에 와서 제가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읽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가서 2001년도 10월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청년들을 시골의 청년들을 모아서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교 졸업해도 어디 취직할 데가 없었으니까 그 시골에 가서 청년들을 불러서 내가 영어하고 컴퓨터를 가르쳐줄 테니까 와서 나랑 같이 지내면서 우리 집에 살면서 같이 공부하자. 뭐 어떻게 보면 미끼였죠. 근데 어쨌거나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고 하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때부터 공동체 생활 지금까지 뭐 대상은 이제 뭐 다르지만은 공동체 생활을 해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 이렇게 가족만 살고 별도로 이렇게 살았더라면 예배만 하고 그랬었더라면은 내가 영적으로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비록 초기에는 제가 언어도 부족하고 그랬지만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보고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일 날 성경공부 새벽마다 새벽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마다 한 시간 반씩 또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2001년도 10월부터 지금까지 제 기억에는 거의 그런 적이 별로 없는 어떤 때는 심한 열병이 나서 누워있다가도 새벽이 되면은 예배당에서 죽자. 차라리 예배당에서 죽자. 어떤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넘어져가지고 막 다 깨졌는데 그래도 새벽에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모이니까 어떤 예배당에 간다. 그래서 이 오늘 이 말씀들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든지 내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기분이 안 좋든 기분이 좋든 어떤 상황에도 그 말씀을 전파하라. 예배에 참여하라. 그런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러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내가 아파서 그 새벽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거나 거의 그런 적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라. 그 전에 우리 돌아가신 김우생 목사님 제가 선교지 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선교사가 선교지 가면은 휴양지가 될 수 있고 선교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을 했습니다. 선교지 가면 보통 선교회 다른 이렇게 교단 선교사님들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보통 부목사님 하다가 그 밑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선교지 가면은 완전히 자유스러운 거예요. 완전히 뭐 거기에 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거든요. 근데 항상 그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선교지 와서 아무도 나를 점검하는 사람이 없고 체크하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편한 대로 살면은 이 선교지는 휴양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가면서 주님 앞에 달려갔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선교지는 절대로 내가 휴양지가 될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그 생활하다 보면은 뭐 반바지 입고 뭐 이렇게 쓰리빠 끌고 뭐 이렇게 티 걸치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선교사로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선교지에서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휴양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긴 바지와 또 구두와 이렇게 이 와이셔츠를 입고, 물론 이 누구를 정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나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항상 깨있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휴양지가 될 수 있고 게을러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는 누구를 선교하는 그거에 앞서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말씀 앞에 서는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섭리 열매 그 있고 없고의 결과를 떠나서, 어떤 데는 초창기에 정말 뜨겁게 성도들이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 이성 문제로 왕창 무너져가고 거의 리더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내가 선교지에 온 것은 내가 이 어떤 이 열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 하나만 있으면, 예수님만 나와 함께 있으면은 나는 이 선교지에서 나는 살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님, 내가 누구 다 떠나도 저 혼자만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에 또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일 성경 공부, 또 금요일 성경 공부와 또 기도회, 그리고 새벽 5시 10분부터 6시 반까지 매일 그 공동체 생활하는 그 학생들하고, 어떤 때는 뭐 그전에 많을 때는 뭐 한 20명, 30명도 됐었지만 지금은 한 10명 정도 학생들, 뭐 들어왔다가 또 졸업하고 또 떠나가기도 하고 함께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숫자와 관계없이 저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만약에 저 혼자 한다면 제 육신이 연약해서 어떤 때는 시간도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뭐 말씀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할 텐데, 이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어쨌거나 함께 하다 보니까 함께 말씀을 보고 훈련할 수, 제 자신을 훈련하는 그러한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은, 첫째 목적은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어떤 열매를 떠나서 지속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서는 거,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는 삶. 뭐 항상 성령 충만한 건 아니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을 전파하라. 두 번째는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사명을 다하라. 제게 주신 사명이 뭔가? 그래서 단순히 선교지에 가서 살아가면 그것이 끝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제 사명은 제게 복음을 전해준 그 형제가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 형, 제가 직장에 다닐 때 그 형제가 제게 복음을 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하고 만나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큐티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변화시킨 것처럼
그리고 우리 김호생 목사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매주 목요일마다 또 성경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저도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인원과 관계없이. 캄보디아는 정말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항상 변수가 많아요. 뭐 조그만 집안일, 조그만 일만 있으면은 예배 참여 안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지만은 제가 초점으로 맞추는 것은 매일 새벽마다 우리 학생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만약 10명이라면 그 가운데 한 명이 남더라도 한 명이 남더라도 그래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훈련하는 것. 캄보디아 제가 가서 보니까 온갖 혼합 종교, 나라는 불교국까지만은 혼합 종교로 인해서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는 것이 거의 쉽지 않아요. 때로는 3년, 때로는 5년, 10년, 그래도 확신을 못해요. 진짜 믿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제가 캄보디아 가서 공동체를 시작한 이유도 아, 캄보디아에서는 단순히 예배만 드려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같이 살면서 이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말씀 나누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면은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2001년도에 시작한 그것이 지금까지도 제 생각엔 전혀 변함이 없어요. 물론 선교사님에 따라서는 그분의 은사에 따라서 여러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를 볼 때 같이 안 살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공동체, 청소년 또는 학생 공동체 삶. 그다음에 교회 자립, 목회자 자립, 영적인 자립. 그래서 목사를 계속 재교육을 시켜서 이들이 예, 영적으로 그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금은 한 17명의 그 사역자들 그러니까 저희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성경부 모임을 갖고 또 줌으로 하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스스로 선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정적인 자립. 조금 이따 그 PPT 보시겠지만은 참 캄보디아 이 그 자립하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서 그 어려운 성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 십일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직무를 달아 사명을 달아 제게 주신 사명은 공동체를 통해서 청소년을 훈련시키고 이들이 리더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 훈련. 두 번째는 이미 사역자로 가 있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말씀으로 훈련하는 그리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함께 그 사역자들 간에 협력하면서 준비해가는 그런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가 뭔지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우리가 한때 열심은 낼 수 있지만은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는 그 길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의 장애물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참 가정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뭐 형제들 전문에도 말씀드렸지만 형님 가정의 어떤 문제들, 동생 이혼한 것들, 여동생 고통받는 것들. 그래서 인간적으로 따지면 저희 삼남일녀
저희 형제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고 내가 우리 가족 구원부터 시켜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 형님 가정하고 저희 남동생 가정이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여동생 가족 하나 남았는데 그리고 각 가정의 분란과 이혼과 온갖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또 뭐 제 아내의 건강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사단은 계속 저를 공격해요. 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가지고 내가 선교하는 것이 맞냐? 또 다른 여러 그런 소리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돌아가야 일시적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라. 때로는 저도 혼돈이 돼요. 자, 이게 옳은가? 이게 좀 사람이 할 짓인가? 등등 하는 그 갈등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건강 문제, 또 내 뭐 가족의 문제, 또 그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내가 선한 싸움을 마실 때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저는 그래도 모범이 되려고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따라하더라고요. 예, 모범을 보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 한국은 좀 그 무슨 모범을 보면은 좀 따라하는 거를 좀 하는데 캄보디아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 저거는 저분이 하는 일이야.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예를 들면은 어디 이제 마당이 더러워서 이제 청소를 하잖아요. 제가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청소를 안 해요. 아, 저거는 저분 일이야. 이렇게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참 크게 나도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게 모범을 뭐 보이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던 새벽에 한 시간, 두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내가 읽고 하는 것들을 다 보는데도 참 그게 이렇게 훈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무적으로 하여튼 그 텔레그램에 성경을 읽어서 다섯 잔씩 읽어서 그 음성을 올리도록 하고 뭐 여러 가지 체크하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참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잠깐 PPT를 보면서 한번 사역지 선교를 뭐 전번하고 다름이 없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리가.

0: 배터리 다 나왔나? 그 선교지에 현재 캄보디아에 개척한 교회가 6개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센터 두 곳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처음에는 프놈펜 성서침례교회 2003년도 처음 개척했는데 2001년도부터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과 같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교회와 센터 그 오른쪽 안쪽 건물은 예배당 그리고 오른쪽에 제 숙소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2층 건물이 기숙사하고 또 밑에 층에 식당 있습니다. 왼쪽에는 교육관 그래서 도서관이 있고 또 교실이 있고 저 위층에는 게스트룸이 손님 오면은 잘 수 있는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예배는 장면이고요. 예, 넘기시고요. 예, 예배, 제가 참 조용한 사람인데, 예배 시간에 잘못하면 아주 많이 혼냅니다. 예배에 소홀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뭐 하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캄보디아는 하여튼 중간중간에 화장실 왔다 갔다 물 마시러 왔다 갔다 막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매번 시작할 때 화장실 안 간 사람 물 안 마시고 온 사람 빨리 나가서 마시거나 그래도 한 제가 사실 예배가 2시간씩 돼요. 좀 길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중간에 또 갔다 오고 그러는데 참 예배 시간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교사나 또 목회자라고 해서 아 저거는 성도들이 들으는 거야 하고 뒤에 앉아서 뭐 대충 건단지 저는 예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실패하면은 그런 뭐 선교사든 목사든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공동체 생활하는 학생들입니다. 중고등학생들 뭐 여기 조그만 어린아이도 있는데. 그래서 뭐 몇 명 아니지만은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올해 작년과 올해 들어간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 올해 대학에 들어왔는데 제가 원래는 일부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쨌거나 내가 그 장학금을 줄 테니까 공부에 열심히 해라. 그 대신에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오후 3시 반부터 학교 갔다 와서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2시간은 나와 함께 전도한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함께 나가서 전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저기 그 새벽에 함께 나누는 그런 함께 그 예배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넘겨주시고요. 예, 예, 넘기시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 미취학 아동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이 폰펜에 올라온 사람이 많은데 이동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냅니다. 시골에 학교 보내다가 폰펜에 오면은 그러니까 이 공장 다니고 먹기 살고 힘들어서 일하다 보면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변에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저희 교회 저를 돕는 그 사역하시는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학교를 오전에 하면은 오후에 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 주변에 학교 못 다니는 애들 다 불러 모아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로아 선생님인데 로아 선생님이 헌신적으로 정말 뭐 급여도 받지도 않고 그리고 학교 수업하고 나서 바로 와서 쉬지도 못하고 또 가르치고 하면서 좀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네, 넘기시고요. 목회자들 집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넘기시고요. 삐음치껑 성도침례교회, 지방에 있는 삐음치껑 성도침례교회입니다. 우리 사역자, 예, 좀 쓰였, 초원스러운, 지난 4월에 한번 봤었죠. 이 친구, 2001년도에 만난, 형제인데, 그때 고등학교 가 졸업하고 와서 저를 만나서, 지금 이제, 45이네, 내년 46에서 40 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저희와 공동체 생활하면서 올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IT학과에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나이, 어릴 때 그 만났던 그 나이가 이제 아들이 그 나이가 됐어요. 네. 예, 넘기시고요. 네, 전도하는 장면. 두 번째. 또 주일학교 아이들. 넘기시고요. 예, 매일, 우리 그 쓰레기원 사모가 매일매일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먼저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성경 쓰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공부를 이렇게 도와주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매주마다 그 동네에 들어가서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찌얼리어 성도 침례교회. 여기는 최근에 이제 사실은 건축하고 개척을 했는데, 이 두 형제는 사역자는 아닙니다. 정말 그 매일 날품을 팔면서 살아가는 형제였는데, 뭐 술도 많이 마셨었고, 하여튼 싸우기도 많이 하고, 자녀들 둘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뭐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그런데 저 형제를 불러서, 저 형제가 이제 특기가 있는데 그 건축 공사를 그 일을 잘해요. 뭐 용접도 잘하고, 그래서 그 형제를 불러가지고 사실 이 교회를 저 형제가 주축이 돼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근에 개척된 이 교회 여기에 이제 머물면서 사역자는 아니지만은 같이 전도도 나가고 함께 지금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매가 임신을 해서 한 달 전에 그 또 아기를 낳았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교회의 모습이요. 산 밑에. 그래서 지금 사실 예배당만 있는데, 그 산 밑에 쪽으로 지금 숙소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숙소를 건축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네, 그, 찌얼리어 그 동네 모습이죠. 한 3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예. 네. 넘겨주시고요. 예, 극좌우 성서침례교회 교회 예배당 모습이고요. 센터, 극좌우 선교센터 모습입니다. 우리 사역자 리응 팔린 소그리다 자매. 예, 자녀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여기 센터에, 극좌우교회 센터에 한국어 학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지금 청년들이 이들이 복음을 듣고 또 이제 한국어 합격해서 지금 한국에서 일하는 그 청년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년들을 교회와 한국 교회와 연결시켜서 그곳에서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어요. 사실 학생들이, 청년들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과 연결해서 은행에서 이 대출을 해줘서 한국에 가서 일하게 되면 그것을 갚는 것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익금으로 지금 그 닭과 오리와 거위 그런 사육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키우는 양어장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리고 망고 농장이 있고요. 근데 망고가 캄보디아에서 너무나 싸가지고 사실은 수익이 별로 안 되고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망고는 돌처럼 흔합니다. 아주 그냥 굴러다닐 정도로 이제 망고 처리되면은 여기저기서 보따리로 이렇게 주는데 많이 썩어서 버릴 정도로 아주 캄보디아는 이 망고가 너무 흔합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벼농사도 이렇게 자립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브렉바 성서침례교회. 브렉바 교회, 그 다음에 예, 사역자 넘겨주시고요. 사역자 크론티다. 이 사역자는, 우리 다른 사역자의 처남인데, 다른 데서 사역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바로 고향에 있는 그 교회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올해 이 사역자의 딸이 그 졸업 학력고사를 쳐가지고, A학점을 맞았어요. 전국에서 2200명 되는데, A학점이. 그러면 이제 A학점 받으면은 이 정부에서 오토바이 하나씩 새 거 하나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학에 그 영문과에 들어가서 전액 장학금, 4년간 장학금에 매달 100불씩, 또 장학금 추가로 생활비까지 지원해서 아무튼 저 이 자녀가 정말 그 시골에서 공부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주셔가지고 부는 편에 그렇게 공부를 시켜도 B 나오기가 힘든데 A를 혼자 이렇게 공부해서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저희 공동체에 와서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네. 예. 빨리 넘겨주시네. 여기 이제 방과 후 학습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숙군 성서침례교회. 네, 넘기시고요. 우리 사역자,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예배당 그 뒤쪽에가 벌써 한 8년째 제가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기숙사, 기둥만 세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고등학교하고 굉장히 긴밀한 그런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이제 기숙사가 앉아져서 학생들을 이곳에 기숙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한국어 학원을 여기에 최근에 열었습니다. 또 추가로 열어서 또 다른 지점으로 열어서 여기도 이 숙군교회도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다음 달부터는 자립을 해서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큰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다가 또 지금 메기를 키우고 있고 그래서 양식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습과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그 빨간 옷 입은 이 학생이 바로 A학점 받은 학생인데 영문과 좀 들어와서 이 다섯 명이 바로 장학금을 제가 주면서 일하는 대신에 그 대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매일 두 시간씩은 나와 같이 전도 나간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매일매일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정말 한 1인당 30불, 4만 원의 매달 장학금이 준비될 수 있도록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젤리어 교회의 사택 지금 예배당 하나뿐이 없는데 거기에 사역자가 거주할 곳이 없는데 이곳에 사택이 준비될 수 있도록 예. 그다음에 숙군 기숙사 건축비가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팔린 사역자 뭐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시력이 아주 약화돼 가지고 뭐 이렇게 활동은 할 수 있지만은 이 성경 가까이서 가까이 아니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력이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그리고 그 윗자라 3호 심장과 위장이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지금 이 소카 사역자가 수군에서 사역하면서 그 가까이 있는 한 15분 정도 떨어있는 젤리어 교회에 거기도 사역을 같이 맡아서 매주 이틀씩 와서 전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 사역자 목사 안수식 11월 23일, 24일 그때 안수식과 함께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성환 목사님 또 우리 김성희 사모님도 같이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안수 의원으로 우리 선교 위원회에서 한 다섯 분 같이 가게 되는데 그때가 물축제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물축제라 3일간 공휴일인데 이때 안수식도 하고 그리고 말씀 집회를 열게 되는데 우리 김성환 목사님도 말씀 전하시고 오시는 그 안수 의원들은 다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이 사실 안수가 참 많이 늦었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씨엇 같은 경우는 24년 사역한 지 한 24년, 25년 됐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20년, 17년 이렇게 오래됐는데 사실은 가능하면 우리 좀 김우생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질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우리 김성환 목사님과 또 김성애 사모님 이번에 가셔서 또 함께 귀한 시간이 될 거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캄보디아 선교 뭐 크게 드러나는 거는 없지만은 저는 아까 찬양 마지막 찬양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제 마지막 소망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말했듯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정말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점점 여기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연세 들으시고 과거와 다른 모습들을 물펴보면서 야 이제는 떠날 기약이 가까운 분들이 많은데 저도 동일하게 그 느껴져요. 아 그전에 이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떠날 그 기약이 가까운 그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열매를 가지고 저 면류관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우리 참 먼저 이렇게 사시는 분들 다 아시듯이 인생에 남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서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가지고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머리는 휘어지고 떠나갈 기약은 가까워지지만 그러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지막이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 참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캄보디아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참 성도님들 보기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지금까지 또 멈추지 않고 그곳에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불광동교회 또 목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동역을 통해서 참 그 후원과 함께 마음을 합해짐으로 지금까지 지난 것을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런 수고를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강건케 도와주시고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예, 축복이 되셨는지요? 예. 바로 이런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어떤 모습으로든 함께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앞서 전해주신 말씀처럼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부여받은 그런 직무, 사명을 다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그런 결과,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함께 수고해 주시고 함께 하신 귀한 성도님들로 인해서 그리고 모든 중심에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심으로 이런 열매들이 있지 않았는가. 모든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도 헛됨없이 주님 안에서 격려되어지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벌써 27년의 세월이 쉽지 않은데 참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신 우리 김조동 선교사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셔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저희들 세계 선교대회를 앞에 두고 또 이를 위해서도 다 같이 또 새롭게 도전받을 텐데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우리가 모든 부분 필요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감동되심으로 적은 부분이지만 또 어느 일정 부분이지만 함께 할 수 있다라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여전히 다른 선교지뿐만 아니라 여러분 캄보디아를 위해서도 마음에 품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사역을 함께 이뤄가는 귀한 성도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미 저희들 다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기도하거나 초청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부여받은 이 도전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에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어야 합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면 49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횟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마음의 상태이지 어떤 횟수의 제한을 받을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제 아내를 또 제 남편을 몇 번이나 사랑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것이 될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일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의 모습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완벽한 용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0: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믿음의 길은 우리가 평생 동안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이 과정을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이란 공공시민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거나 우리의 가족과 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화는 더욱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형태의 거룩함입니다. 그러기에 성인들은 오물과 땀으로 얼룩진 현실 생활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빛과 어둠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1: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나에게 있어서 친구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서 카드를 신청합니다. 라는 한 청취자님의 이메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복음의 빚진자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빚을 어떻게 갚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ITL 카드가 그 빚을 갚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값없이 받은 구원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안녕하셨어요? 이야, 오늘은 빨간 티셔츠에 아주 미키마우스 옷에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리 방송 듣는 친구들도 정말 재미있는 한 주간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아름다워라. 우리 첫 찬양 시작할게요.

0: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정수년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1: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우리의 나이는 달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 추운 겨울 지나고 새 봄을 맞이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 받아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자라듯 우리의 영혼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모두 축복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0: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귀한 시간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2: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을 해요. 좋은 말을 해요. 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친구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하죠? 예. 세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은 말을 해요. 민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젯밤 잠 잘 자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식구들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엄마 아빠에게 가서 인사말을 하죠.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민희는 아침마다 좋은 말로 시작하니까 하루가 즐거웠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진희는 아침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엄마 아빠에게 인사도 안 하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또 잠이 들었어요. 유치원 갈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엄마가 깨우기 시작합니다. 야, 진희야, 진희야, 일어나. 어서 유치원 가야지. 엄마의 소리를 듣고도 계속 잠을 잡니다. 늦게 늦게 일어나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하시지만 밥맛도 없어요. 밥을 안 먹으니까 기운이 있을까요? 기운도 없어요. 그리고 유치원도 지각을 했어요.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에게도 좋은 말을 못하고 친구들에게 짜증내는 말을 했어요. 그 친구들도 진희에게 화를 내다 나중에는 싸우기도 했대요. 친구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듣고 계셔요? 그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좋은 말씀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좋았더라. 예, 좋았더라 그랬어요. 또 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셨다 그랬어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좋은 말만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좋은 말을 창세기에 기록해 놓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좋은 말씀이 많이 적혀 있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 베스트셀러라고

0: 요셉이 사는 나라에 가서 쌀을 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며 우는 처지가 되었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담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귀는 나쁜 말로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나쁜 말을 할때 마귀가 기뻐하고,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또 엄마 아빠와 이야기할 때, 그리고 동생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아빠 얘기는 아빠 사랑해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는 맛있어요. 우리 아빠 최고야. 이런 좋은 말을 하고, 엄마 얘기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잘 먹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 동생 얘기는 아가야 나눠 먹자. 아가야 내가 해줄게. 아가야 내가 놀아줄게.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할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좋은 말 때문에 우리 집은 바로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도와주세요. 나쁜 말은 생각도 나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이 시간은 정말 재밌는 시간이죠? 찬양 배우기 시간이에요. 양떼들아, 우리 다 같이 찬양 배우겠어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인사는 혼자만 하네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그래요. 밖에 비가 촉촉히 너무나 예쁘게 내리고 있죠? 자, 오늘 배울 찬송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1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3: 양떼들아,
2: 양떼들아, 바람 타고 들려온다. 부드럽고 간절하게 부르는 목자의 음성. 험한 길 떠나서 생명길로 나오노라. 주님의 품으로 어서 나와 안기어라. 자, 예쁜 가사 말이죠. 자, 그럼 맨 처음부터 선생님이 네 마디를 한번 불러주겠어요. 들어보세요. 반주해 주세요.

0: 여기까지만. 처음부터 양떼들아 시작.
1: 양떼들아 양떼들아 바람 타고 들려온다.
0: 아, 이 곡을 보면 요령이 있어요. 짧게 끊어서 해야 되고 부점 있죠? 자, 그걸 지켜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네 마디만 하겠어요. 양떼들아 시작.
1: 양떼들아 양떼들아 바람 타고 들려온다.
0: 자, 그 다음 이어서 들어보세요. 부드럽고부터 할게요. 세임이 시작.
1: 부드럽고 간절하게 부르는 목자의 음성.
0: 부드럽고 간절하게 다 같이 시작.
1: 부드럽고 간절하게 부르는 목자의 음성.
0: 한 번만 더 다시 해보겠어요. 여기에 음정 차이가 많이 있죠? 자, 부드럽고부터 시작.
1: 부드럽고 간절하게
0: 그 다음 이어서 후렴을 한번 보겠어요. 험한 길서부터 시작.
1: 험한 길 떠나서 생명길로 나오던가.
0: 자, 여기까지 보면 뒤에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한 군데 있죠. 생명길로 나오너라. 자, 거기만 한번 더 들어보세요.
1: 생명길로 나오너라.
0: 자, 여기만 해보자. 시작.
1: 생명길로 나오너라.
0: 한 번만 더 시작.
1: 생명길로 나오너라.
0: 참 잘했어요. 자, 험한 길서부터 후렴 시작.
1: 험한 길 떠나서 생명길로 나오너라.
0: 자, 그러면 이어서 맨 마지막에 들어보세요.
1: 주님.

마지막 시작. 주님의 품으로 어서 나와 기어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찬송을 다 배웠지요. 자, 맨 처음부터 우리 끝까지 1절, 2절, 3절 이어서 불러보겠어요. 반주해 주세요.

됐어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이전 한번 불러야 되겠어요. 자, 박수 한번 다 쳐주고. 자, 우리 방송 듣는 친구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그럼 다 같이 우리 2절 부르고 우리 찬송 부르기 시간을 마치겠어요. 반주 다시 해주세요.

0: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찬양 잘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정말 귀한 순서예요. 우리 동아 선생님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불이라는 동화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2: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조심 없으면 너도 타고 나도 탄다. 너는 자지만 불은 밤낮이 없다. 평생 동안 모은 잠을 순식간에 불에 탄다.
0: 이런 표어들이 사람이 사는 동네에 여기저기 붙어있는 것을 산 동네의 동물 친구들은 모두 알고 있어요. 날씨는 따뜻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어요. 이때
3: 불이야 불, 불이야 불, 불이 났어요
0: 하며 까치가 나무에서 다급한 몸짓으로 깍깍 날개를 흔들면서 소리쳤어요. 불은 나무 앞을 딱딱 따라라락 딱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바람을 타고 사정없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제멋대로 살던 짐승들은 모두가 안전지대로 뜨기 시작했어요. 산비둘기도 다른 곳으로 날아갔고 토끼도 소리치며 뒤를 한번 쳐다보고는 뛰기 시작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던 곰도 급히 내려와서 뛰어가기 위해 그 둔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나뭇가지에서 장난을 치던 얼굴이 빨간 원숭이도 두리번거리다가 뛰어내려와 멀리 뛰기 시작했어요. 덩치가 큰 코끼리가 그 뒤를 따라 하고 그 뒤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산동네는 불길이 점점 번지자 모두 도망할 생각에 더욱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아기 다람쥐는 코끼리에 밟힐 뻔했고요. 아기 산새는 높은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다쳤어요. 이때 숲속에서 제일 힘이 센 사자가 나와서 도망가는 친구들을 멈추게 하고 산동네의 숲을 지키자고 했어요. 모든 산동물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가 사자의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동물소방대를 급히 만들었어요. 비둘기는
3: 물이 있어야 불을 끄지!
0: 하고 물을 찾기 위해 하얀 날개를 흔들면서 하늘로 물을 찾으러 날아갔어요. 산골짜기 개울로 날아갔던 비둘기 비행기는 시냇물을 발견하고 급히 돌아와서
3: 야! 저기 가재와 송사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냇가에 물이 많이 있어요!
0: 하고 보고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덩치가 제일 큰 코끼리 소방차는 얼른 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길다란 코를 냇물에 밀어넣고 큰 배를 물탱크로 만들어서 쭉쭉 물을 가득 싣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숲속에다 긴 코를 쭉 펴고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길다란 목을 늘 자랑하던 기린 아가씨도 긴 목을 높이 쳐들고서
4: 여기다 물을! 여기야! 여기!
0: 하며 지시를 했어요. 호랑이 아저씨는 다른 동물들이 가까이 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지키고 있었어요. 덩치가 커 미련하지만 재주가 많은 곰은 불이 타고 있는 숲속으로 들어가 불길에 쌓여있는 어린 친구들을 안고 뛰어나왔어요. 참으로 용감했어요. 바람이 불어오자 불은 더욱 무섭게 소리를 내면서 큰 나무와 풀들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코끼리 친구들은 더욱 바쁘게 움직였고요. 가져온 물이 떨어지면 다시 시냇가로 달려가서 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날처럼 코끼리가 부지런히 냇가를 왔다 갔다 하며 몸에 상처를 입은 적은 없을 거예요. 예쁘게 나무 위에다 집을 지은 새들의 집들도 마구 타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솜털이 붙어있는 아기 새들은
5: 엄마, 우리 집이 타고 있어요. 어떡해요? 엄마, 빨리 불 좀 꺼주세요. 우리 집이 타고 있어요.
0: 하며 울었어요. 코끼리는 더 이상 불을 끄려니 너무나 힘이 들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어요. 앞발과 등 쪽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어느 코끼리는 이마에 큰 상처가 나기도 했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내려다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숲속 마을에서 살고 있는 동물 친구들을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바람에게 명하여 비구름을 불러오게 하시니 바람은 검은 구름 소방차를 몰고 왔어요. 구름 소방차가 하늘에서 빗물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이어 큰 소나비를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타던 심술꾸러기 불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에는 모락모락 흰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3: 이제 안심해. 심술꾸러기 불이 도망갔어.
0: 하고 눈빛 떠서 안타까워하던 꼬마 독수리가 소리쳤어요. 산동네는 이제 불이 완전히 꺼졌어요. 구름소방차가 이제는 더 필요했기 때문에 바람차가 구름소방차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불을 다 꺼버린 빗물은 마치 승리의 노래에 부르듯이 신나게 졸졸 소리를 내면서 나무와 숲을 헤치고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잠시 후 산은 다시 소란해졌어요. 산불을 피해 멀리 갔던 동물 친구들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해님이 다시 얼굴을 내밀고 웃으며
3: 여러분 수고 많이 했어요
0: 하고 다정에게 속삭였어요. 산불이 꺼진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불은 정말 무서운 심술꾸러기였어요. 동물 친구들도 다시는 이런 무서운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때마침 빈님을 보내 불을 꺼주신 하나님께 모두 모두 감사를 드렸어요.
6: 정말 재밌는 동화였죠? 우리 친구들 모두 불 조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선생님 한번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7: 피조물.
6: 그래요. 이전 것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7: 지나갔어요.
6: 맞아요. 보라 뭐가 됐다고요?
7: 새
6: 것이 되었대요. 우리 친구들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친구들 몸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언제든지 있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면 우리 친구는 슬퍼해야 될까?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이 기쁜데 우리 친구는 막 슬퍼해요?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 같이 어떻게 해야 돼?
7: 기뻐해요.
6: 맞았어요.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면
7: 맞았어요.
6: 맞아요. 같이 슬퍼하고 그렇게 함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해라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응? 하기 싫은가 봐. 우리 친구들은 다 큰 소리로 할 거예요? 네 하고 대답 안 해? 큰 소리로 시작?
7: 네.
6: 그래요. 그렇게 순종하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대요. 예전에 화내고 미워하고 다투고 나쁜 일 하던 우리들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선하고 예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보자. 자, 그런즉 누구든지
8: 그런즉 누구든지
6: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8: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6: 새로운 피조물이라
8: 새로운 피조물이라
6: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8: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6: 보라
8: 보라
6: 새 것이 되었도다
8: 새 것이 되었도다.
6: 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를 한번 해보자. 시작.
8: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6: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누가 한번 외워볼 사람? 응, 우리 예쁜 제일 큰 언니 한번 해볼까? 시작.
9: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6: 와, 우리 은지 너무 잘했죠? 좋아. 그러면 남자친구 중에서 누가 할까? 경민이. 경빈이. 선생님 보고 멋있게 크게 시작.
10: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6: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한 말 틀렸다고 웃는 동생이 있어. 어머. 그러면 안 돼, 그지?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8: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6: 다음 주까지 잊지 말고요. 우리 이번에는 찬양 시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0: 지금은 우리 어린이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친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세요. 안녕.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과는 무슨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엄마 저 시험에서 84점 받았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고등학교에 막 들어간 딸이 점심시간에 휴대폰으로 보내온 내용이었대요. 이 문자를 받은 엄마는 딸이 보낸 이 간단한 문자를 읽으면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른답니다. 이 학생의 엄마가 기뻐했던 것은 그저 딸이 어려운 시험을 잘 본 것 때문이 아니고 이 소식을 엄마에게 알려줬기 때문이었대요. 딸은 좋은 소식을 엄마와 나누려고 했던 것이죠. 미국 학생들, 제가 옛날에 믹스 공부하면 보니까 자기 점수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더라고요. 딸의 문자가 이 엄마를 종일 기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다가 나갈 때 어떻게 느끼실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연락하면 기뻐하실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소통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어떤 좋은 일이나 나쁜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소식을 우리가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 두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있대. 심지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우리 번역이 조금 부족한데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을 평화롭고 평화롭도록 지켜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마음을 정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면서 창조주시오, 구원자시오, 전능자이신 그분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참 어렵다,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되어지는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 중 하나가 정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는 말씀 속에 정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정죄함이란 말,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 의미는 예수 안에 있으면 너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너의 죄가 모두 용서되어졌다. 누구도 너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다. 그 누구도란 속에는 하나님도 사단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내 자신도 들어있는 것 아셔야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고민하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3: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비스러운 방법에 의해서 인류 역사 속에 성육신하신 사건을 비롯하여 하늘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과 윤리적인 표준의 선언,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사역, 십자가상에서의 장엄한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 등 사실에 관한 이야기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강좌를 공부하시면서 메시에 관한 예언된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있는 증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안녕하십니까. BBN 성서대학 캠벨 몰간의 마태복음 강의 그 7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폈습니다. 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우쳐주시고 배운바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삶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첫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복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언문 가운데서 사람이 하나님과 가져야 할 관계를 다루는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왕께서는 먼저 근본적인 원리를 제공하십니다. 형태에 있어서 이 원리는 소극적이나 그 취지나 그 결과로 보면 다분히 적극적입니다. 이 원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어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어 흠정역 성경은 이 규제를 그들 앞에서 너희 구제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흠정역 개정본 성경에서도 의 대신에 구제라는 낱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에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이 포함되므로 주께서는 이 세 가지 문제들을 차례로 다루어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인 1절에 나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삶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들은 이 삶의 원리에 대한 적용 문제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거론한 것은 특별히 이것들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의라는 삶의 원리를 먼저 구제하는 문제에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의 문제, 마지막으로 금식의 문제에 적용을 시키고 계십니다. 구제와 기도, 금식은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경험하는 순서대로 따지자면 이 세 가지 수단의 순서는 완전히 바뀌어야 옳습니다. 구제는 가장 마지막에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구제보다 순서상으로 우선하며 금식은 기도보다 우선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문제를 먼저 다루고 내적인 능력의 원천과 관련된 문제는 그 다음에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를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물론 다른 수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외적이며 사소한 것으로서 보다 큰 수단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순히 의식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수단들은 첫째로 금식이요, 둘째로 기도요, 셋째로 구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금식을 보겠습니다. 금식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하고 직접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한다면 하루를 금식일로 정하여 지키는 등의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 금식의 상징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결코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닙니다. 금식이란 그보다 훨씬 깊고 심오한 문제입니다. 금식이란 하나님과 더 깊고 밀접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모든 것을 심지어는 여러 가지 권리들까지도 포기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는 은혜의 여러 수단들 중 가장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면 배울수록 능력의 무한한 원천에게로 그만큼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도입니다. 금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란 기쁨이 넘치며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고상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세상의 더러움과 육욕의 찌꺼기에서 벗어날 때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때 비로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구제를 아낌없이 베풀게 됩니다. 구제를 하는 일은 단순히 물질을 나눠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동량 주머니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못할 형편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풍성한 것으로 드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희생의 봉사입니다. 우리의 피를, 우리의 생명을 바쳐 우리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은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씀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사람들이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화염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불장난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곧 이 말씀들이 마치 부드러운 감상적인 교훈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들은 맹렬한 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즉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육신하신 빛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순전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인과 간음, 진리와 공의와 사랑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놀라움이 가득 차 있을 때 주께서는 또다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경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는 그보다 앞선 동기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든 완전히 잘못된 것이든 동기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비록 행위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행위에 대한 상상은 존재할 수 있으며 승리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도 그 승리를 향한 꿈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올바른 꿈을 갖고 참된 이상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동기를 순수하게 가지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기가 모든 문제의 관건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람들이 보는 것을 의식하고서 구제를 한다면 그것은 이 나라의 윤리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거나 들을 것을 의식하고서 기도한다면 또 그 기도는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종교적 헌신을 보고 감동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금식한다면 인간적으로는 상급이 있을지 모르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왕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의식한 모든 종교적 행위를 무가치한 것으로 선언하십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들 중에 과연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이 시험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참으로 무서운 시련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 왔습니까? 사람들의 견해나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달리했던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주 사소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행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왔습니까?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의식하고서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정적인 진술 속에는 긍정적인 원리가 내재하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삶에 있어서 포괄적이며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동기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바로 이것이 왕께서 원하시는 윤리입니다. 이제 왕께서는 그 원리를 적용시키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외부적인 행동인 구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졌으니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룬 것이 아닙니까? 3,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은밀한 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즉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그 은밀한 일을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숨기운 일, 동기 등 삶의 이면에 가려진 것들을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은밀한 사랑에서 우러나서 나누어준 그 은밀한 구제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 당시 백성들의 행위를 풍자적으로 예리하게 책망하기를 아모스 4장 5절에서 나큰 죄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 성격에 있어서는 역시 아모스 시대와 같습니다. 그 시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께서는 남에게 보이려는 어떤 종교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아님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그 말씀이 끝나버렸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이루기 어려운 하나의 이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참된 동기에서 이러한 구제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남에게 베푸는 행위를 넘어서서 그러한 베푸는 행위의 기초를 이루는 더 깊은 행위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을 향하여 외적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구제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은밀하게 표현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처음에 말씀하신 근본 원리를 인간의 하나님과의 교제에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즉 그 원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늘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풍자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은밀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방이야말로 참된 기도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을 기도하는 집이라 부릅니다. 2차적인 의미에서는 이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에 있어서 참된 기도의 장소는 문이 닫힌 골방입니다. 문이 닫혀진 골방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한다고 떠버리고 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과연 참된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사실 그는 은밀함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는 바로 아무도 알지 못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피해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솔직함입니다. 골방에 가고 문을 닫는 법을 터득하면 그 후에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간략한 말씀에는 정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아뢰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솔직해야 한다는 이 원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기도의 의미를 잘 아는 몇몇 사람들이 요크셔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도시에 사는 한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는 참된 기도회의 힘과 열정과 뜨거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만들어서 하는 가장 나쁜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었고 그의 차례가 되자 그는 그 자신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모든 사항들을 아름다운 문장을 사용하며 조목조목 아뢰었습니다. 그는 20분 이상을 소비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자 이제 주여 당신께 뭘 더 아뢰오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솔직한 기도의 의미를 알고 있는 한 나이 많은 사람이 그의 현란한 기도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다음과 같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시오, 아버지라고 좀 부르시오. 그리고 그분께 당신 기도를 요약해달라고 부탁하지 그러시오. 우리는 이 말에서 기도의 바른 정신을 보게 됩니다. 즉,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간결성이 필요합니다. 즉,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당시 근동사회에만 국한되는 독특한 주술의 풍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한 문장을 택하여 계속 반복하면서 그처럼 반복하다가 기진맥진하면 바로 그것이 능력을 입었다는 표시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은밀함과 솔직함 그리고 간결성은 참된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십니다. 그 첫 문장에서 우리는 위대한 신론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0: 그런데 여기에 하늘이란 말은 번역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최소한 세 가지 하늘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공중의 새라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실 때는 그 공중은 공중의 하늘입니다. 여기서는 땅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의미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이라고 했을 때에 그 하늘은 별들이 떠있는 우주 공간을 의미합니다.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나오는 그 본문에서는 그 셋째 하늘이라는 의미는 천체들이 있는 우주 공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최고의 처소를 의미할 것입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서는 세 가지 하늘 모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식 세계를 초월하여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은 또한 하나님의 내재성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사람의 정신으로 이해가 가능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멀리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대기 속에도 존재하십니다. 무한히 넓은 우주 공간 전체 그리고 우리 주위의 가장 미세한 것들 속에도 동시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신론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그분은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기도의 가능성 따위의 문제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모범으로서 기도의 바른 순서를 보여줍니다. 이 기도는 그 내용에 있어서 두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이며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것이 참된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란 하나님 스스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기도에 있어서도 동일한 법칙,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의 요구사항이나 우리의 가족, 이웃들, 교회,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시 마지막 시간에 시간이 좀 남으면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런 기도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빠진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말 속에 우리가 매일 필요로 하는 것들, 즉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소요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사항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의가 있고서는 죄 용서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절에서 몸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과의 싸움과 관련된 기도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은 시험이 있든 없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악에서부터 구속함을 받는 것이라는 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단순한 관용어구들이 절대 아닙니다. 행위를 촉구하는 내용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의 소원대로 또한 행동해야 합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거짓된 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단순히 우리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와 우리나라와 세계 전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 생활의 문제를 아뢰입니다. 회복이 필요할 때도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연단이 필요할 때도 시험이 닥치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기도에서 기도의 공동체 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강한 표현을 쓴 것은 이 기도의 그러한 성격이 그만큼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에 나타나는 1인칭 대명사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의, 우리에게, 우리의,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우리를, 또 우리를. 이와 같이 우리라는 것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1인칭 단수 대명사는 찾아볼 수가 없고 모두 복수들 뿐입니다. 이 기도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이기적인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를 우리의 기도에 동참시켜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명사들 가운데 네 개가 소유격이며 네 개가 목적격이며 주격은 단 한 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것을 좋아하며 우리라는 말을 문장 머리에 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는 그와 같은 경우가 단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문장의 주어가 되어서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바로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사회적 성격을 가진 기도입니다. 혼자서는 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홀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너 이외에 아무도 없게 하고 마치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사회공동체에 관한 아름다운 이상입니다. 이 사회공동체 이상은 강력한 개인주의를 기초로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며 또한 사회적으로 마음속에 온 세계를 넣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기도를 배우게 되면 수많은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그치게 될 것이며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기도가 새로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에 대해 논의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금식할 때 보통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초라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로 이것이야말로 참된 절제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의 필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또한 영원토록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이는 또한 삶을 강건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오로지 승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 심지어 해롭지도 않고 적당한 것들까지도 스스로 절제하고 포기하며 부정합니다. 반드시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하며 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훌륭한 자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식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상을 받은 것이 되고 그 이상의 무엇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더욱 강하고 참되며 고상한 것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금식을 한다면, 즉 성령과의 더 긴밀하고도 왕성한 교제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 금식은 참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식을 할 때 외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픈 기색을 띠고 흉한 얼굴을 해야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단장을 해라고 합니다. 이제는 기독교 교회에 속한 우리가 자기 부정에 대해서 말은 좀 줄이고 행동을 더욱 늘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집회에서 스스로 자학함으로써 스스로를 나타내려는 새로운 금욕주의적인 잘못된 이상을 갖고서 지나치게 금식을 강조하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해온 것은 아닌가요? 마음의 골방 속에서는 영원토록 사순절의 고통을 유지하며 얼굴에는 언제나 부활절의 영광이 빛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내적인 삶은 언제나 자기 부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언제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서 미소를 머금고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이 세 가지는 역순으로 하나씩 중지됩니다. 첫째로 금식이 중지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가 중지되고, 왜냐하면 금식, 즉 내적인 생활에 금식을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제가 중지됩니다. 기도가 중지되면 그 전에 구제할 여유가 적었을 때보다도 구제를 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도 바쁜 나머지 기도하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긁어모으는 것보다 열심히 자기를 비우는 금식 생활에 진정한 힘있는 삶의 운동력이 있음을 잊어버리면 언제나 타락과 부패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과 이 행위와 활동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행해야 하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중에 드려져야 하며, 금식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교제에 유익이 되는 수단으로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 인간관계에 관한 법도를 선포하셨고 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원리들을 다루신 왕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들이 이 땅의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이 땅에 살며 세속과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마음 자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것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영적인 실체와 교제를 함으로써 그들의 내적인 삶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풍성하게 되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시적이며 세속적인 것들과 접촉하며 그것들을 다루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선포는 계속해서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또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 모든 경우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구체적인 규칙들은 전혀 없고 다만 원리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법을 제정한다든지 성문화시켜서 마음으로 배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분위기를 창출하시고 바른 태도를 제시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 가져야 할 바른 관계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주고 계십니다. 넓게 말하자면 왕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속적인 것들과 접촉함에 있어서 반드시 세속을 초월한 의식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식이 단순히 세속적인 물질에 대해서만 움직인다면 그들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다룰 때 영적인 관념을 가지며 그것의 제어를 받는다면 그들은 삶의 가장 심오한 비결을 발견하게 되며 또한 동시에 그들의 주인이 지향하는 가장 높은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일토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만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윤리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요 또 그것을 실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버지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리하여 음식과 의복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적인 참된 윤리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락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각각 경계와 교훈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재물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줍니다. 곧 탐욕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의식주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줍니다. 즉 근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것의 합리성을 몸소 증명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런 문제에 사람들이 둔감하도록 버려두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서 받아들이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은 숙명론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실 그 자체입니다. 즉 바로 앞에서 천명한 그 원리들에 대해 성실을 다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계시되는 하나님의 목적들에 성실을 다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충성을 다 바쳐야 할 위대한 주요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성실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첫 부분에서 주님은 재물에 대해 백성들이 가져야 할 참된 태도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분의 확실한 명령을 주목해 보십시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먼저 소극적인 명령과 아울러 적극적인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다음에는 두 경우의 결과들을 각각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경우는 좀과 동록이 해를 주며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갑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경우에는 좀도 동록도 도둑들도 얼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를 살펴보십시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 명령의 긴박성에 대한 그리스도 자신의 설명을 살펴보십시오. 곧 참된 의미에서 삶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눈이 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그리스도의 확실한 명령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한글 개역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사실상 이 명령에는 동일한 낱말이 두 번 쓰이고 있는데 한 번은 동사로 한 번은 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쌓아두다는 헬라어로 떼사우리조이며 보물은 떼사우로스라는 단어인데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동사 떼사우리조는 무엇을 어디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낱말은 비슷한 뜻을 지닌 다른 낱말들과는 의미상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낱말의 문자적인 뜻은 무엇을 수평적으로 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수직적으로 두다라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 낱말들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는 언어의 비유적 요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적으로 둔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수직적으로 놓는다는 말이 능동적인 관계 속에서 놓는다는 의미이므로 이 수평적으로 둔다는 것은 수동적인 상태로 놓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사물을 어떤 활동이나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활동이나 일의 준비 과정으로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쌓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우리가 소유하고 돌보고 축적하기 위해서 수평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모아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두쇠는 동전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도록 편편하게 생겼다고 말하고 방탕한 사람은 동전이 어디로나 굴러갈 수 있도록 둥글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쌓아두는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왕께서는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쌓아두라라고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의 소극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부분도 함께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소유욕이라는 공통적인 본능에 대해 호소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본능 가운데 본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바르지 못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다고 해서 그를 옳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되는 것은 모두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동기와 그 방법 때문입니다. 즉 재물을 소유하기를 열망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재물을 소유하는 방법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의 옳고 그름이 좌우됩니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행위의 이면에 숨겨진 목적입니다. 왕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사실들을 먼저 따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삶의 가장 깊은 내면에 숨겨진 그 문제를 추적하여 그것을 다루고자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느냐? 너희에게 물질을 수평적으로 그냥 쌓아두려는 마음이 있느냐? 너희가 그러한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 그렇지 않겠느냐? 살며 소유하며 행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삶이 아닌가? 소유하는 자에 대한 복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인식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더 강하게 불붙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바로 어떤 원리를 근거로 우리가 소유를 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리가 없는 열정은 삶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열정이 없는 원리는 삶을 메마르게 만들며 거칠고 차갑고 강퍅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두로 왕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요. 28장 16절에 보니까 너 덮은 그룹아, 내가 너를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여기서 화광석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불의 돌들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불로 된 돌들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을 한데 합쳐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 화광석이라는 말이 돌이라는 것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로서 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은 뜨겁고 역동적인 것으로 열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화광석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 둘을 합쳐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원리와 열정이 한데 뭉쳐있는 것입니다. 원리는 열정을 통하여 추진력을 발휘하며 열정은 원리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쌓아두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할 원리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다루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원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원리는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는 긍정적인 명령을 하시는 중에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는 부를 축적함으로써 너희의 소유욕을 실현시키되 멸망에 가고 지나가 버릴 오늘을 위해 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미래를 위하여 하라. 너희 속에 열정이 불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오늘에 속한 자가 아니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는 내일에 속한 자요 영원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삶이 파란 하늘과 푸른 땅이 맞닿는 지평선 끝에서 마칠 수는 없다. 너희 삶의 모든 것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시공간 속에 가두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한한 세계에 속한 자들이다. 네가 만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면 너희는 참으로 가련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 보물들을 쌓아두고 저장해 놓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보물을 모아두라. 그러나 새 아침이 밝아올 때, 이 땅의 질서가 사라질 때 그 보물이 너희를 반겨줄 수 있도록 합당한 곳에 그것을 쌓아두라. 오늘에 속한 것들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오늘에도 있고 영원토록 있을 것들을 소유하려고 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물을 쌓은 결과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당시 근동지방의 생활 양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피육이나 화려하고 잘 짜여진 세마포 등이 재물축에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삶은 좀이 해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삶을 조미해야 할 수 있는 것들로 풍요롭게 하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미 설지 않는 금속 등의 화폐를 모아서 부를 축적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왕께서는 동록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록이란 무엇입니까? 화학적 작용으로 세부치가 녹슬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동록은 천천히 타들어가는 불과 같이 아무리 단단한 금속이라도 다 녹이 없애버립니다. 왕의 백성들이라면 조미해야거나 동록이 쓸어버리는 것들로 자신을 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참으로 공감을 주는 것이므로 구태여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에 관해서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긍정적인 표현은 전혀 없고 모두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곧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적들도 없다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여 참되게 부를 쌓아둘 수만 있다면 좀이 의복을 상하게 하거나 동록이 쓸거나 도적들이 훔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일이 긴박하다는 것입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소유하고픈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문제는 보물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보물을 소유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대략 이런 의미입니다. 자녀들이여, 그와 같은 소유욕에 대해 나는 알고 있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 소유욕이 있는 것이 당연하도다. 그것은 반드시 만족시켜줘야 한다. 그러나 나의 의도는 단순하게 너희의 어떤 욕망을 적절하게 만족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너희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결정되며 또한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사람됨이 좌우된다. 나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가 곧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취하여 여기에 두면 우리 마음도 여기에 있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즉 우리는 세속적이고 감각적이며 물질적이고 타락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물을 저 넘어 영혼 속에 두게 되면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은 고향되며 그 영혼에 속한 모든 빛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것이 될 것이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뛰놀고 용서 섬치고 고동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는 돌연 그 모든 교훈의 의미와 긴박성에 대해 설명하시려는 듯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 등불이지 빛이 아닙니다. 빛은 몸 바깥에서 몸 둘레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취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보고 지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등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기에 나쁘다라는 낱말은 사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치 않다는 뜻입니다. 눈이 나쁘면 성치 않으면 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기 말씀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소유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다. 너희는 참된 시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께서 애써 깨우쳐 주시려고 한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한 눈과 성치 않은 눈은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성한 눈이란 사물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로 보이는 깨끗한 눈을 말합니다. 나쁜 눈이란 깨끗지 못한 눈을 가리킵니다. 안과사에게 물어보면 소위 난시라는 것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수정체 이상이 생겨서 안구의 중심을 통과한 빛이 한 점으로 모아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한 눈이란 곧 난시가 아닌 그런 눈을 말합니다. 곧 수정체의 기능이 정상적이어서 한 중심을 통과한 빛이 한 점으로 모아지는 그러한 눈입니다. 여기 성하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별 생각 없이 우연히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성한 눈이란 아무런 시각장애 없이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만일 눈이 나쁘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삶에 대한 몰이해는 또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실패가 얼마나 또 무섭고 참혹하겠습니까? 현대 화가들이라는 책에서 러스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보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시력이 너무 나빠서 길과 도랑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나 이것이나 같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도랑이 분명히 길로 보이고 길이 도랑으로 뚜렷하게 보인다면 과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는 현대적인 감각을 지닌 어법이지만 예수께서는 이를 훨씬 더 분명한 언사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 눈이 성하면 내 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나쁘면 내 지각이 잘못될 것이다. 성한 눈이란 언제나 영혼을 바라보며 또한 소유욕에 대해 그 영혼의 빛으로 대답해주는 그런 눈입니다. 나쁜 눈이란 난시나 그 밖에 시각장애로 중심이 움직이고 빛의 초점을 모으지 못해 결국 사물에 대해 그릇된 또 타락한 지각과 관념을 갖게 하는 그런 눈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왕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까지 모든 교훈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합니다. 그 열망으로 재물을 섬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한꺼번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확실한 원리입니다. 자기 보물의 종이 되어 그것을 섬기게 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배반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되고 맙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 재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주님의 말씀은 곧 이 땅의 재물과는 전혀 관계를 맺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그저 단순히 우리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며 일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참으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순히 이 땅의 보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실 때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실 때나 주님은 동일한 보물, 즉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재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이 재물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며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잉여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도대체 잉여 재물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잉여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재물의 양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곧 일용할 양식, 떡과 물,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떡과 물 이외에 우리가 부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잉여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들에 비추어서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 오히려 해를 입는 시대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시대에는 사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던 모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의복을 하늘에 쌓아둘 수도 없고 금화를 하늘에 모아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의 청직이며 따라서 의식주, 즉 필수품 이외의 모든 잉여물은 왕의 처분에 맡겨서 하늘나라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또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재물로 사귄 그 친구들이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재물을 취하여 그것을 소유하려는 일념으로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하여 곧 그 친구들이 너희를 맞아서 영원한 처소에 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물로 친구들을 본향에 이르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의 도움을 받은 그 친구들이 우리가 본향에 이를 때 우리를 반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에 재물을 사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8번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열방을 욥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확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고 확실히 알기를 바라며,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후속의 사명을 이루신 유대인의 왕임을 다음 레슨에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그림처럼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특별히 BBN 방송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혹은 무심코 건네받은 ITL 카드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 아십니까?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연처럼 보이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ITL 카드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건네주고 또 건네받은 ITL 카드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ITL 카드를 건네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BBN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비비엔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비비엔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비비엔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비비엔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비비엔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비비엔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비비엔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고 요란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익숙해져서 조용한 장소에 가면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분주하고 시끄러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톱밥이 쌓여있는 곳에서 그만 비싼 시계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저기 시계를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찾던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점심을 먹고 돌아왔는데 그때 한 아이가 그 시계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시계를 찾았느냐고 물으니 째깍째깍 하는 시계 소리를 듣고 발견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는 것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백 개 지역 방송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면 웹사이트에 상담 문의란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한국말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저희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며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일 드라마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지자 시리즈의 첫째 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시리즈는 선지자들 다섯 명의 삶을 다뤘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세까지 살았더라. 안녕하세요. 저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입니다. 제 아버지 에녹은 가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었지만 참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300년 동안이나 지켜볼 수 있었죠.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좋지 않은 일들이었죠. 저 역시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몇 해 동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오래전에 잠 못 이루던 밤으로부터 시작됐죠. 제 인생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0: 잠깐만.
1: 에노. 에노, 무슨 일이에요?
0: 가지 마세요.
1: 에노. 에노, 일어나 봐요. 저예요. 당신 아내 루디야. 자면서 소리를 지르던데 괜찮아요?
0: 그분이었어, 루디야.
1: 그분이라뇨?
0: 하늘에 계신 하나님.
1: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꿈에서 봤다고요?
0: 그건 꿈이 아니었어.
1: 자는 중에 봤으면 꿈이죠.
0: 그렇지만 정말 선명했다고. 내가 본 손과 얼굴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과 얼굴이었어.
1: 당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순 없잖아요.
0: 하나님이 분명했어, 루디야. 지금 당신 얼굴만큼이나 선명했다고.
1: 그래요. 알았으니까 우선 좀 더 주무세요. 조금 있으면 해가 뜨게 생겼어요.
0: 이제 다시 잠을 어떻게 자겠어? 너무 흥분해서 잠이 다 달아났는걸.
1: 아유, 참. 해노, 제발 좀 자요.
0: 그렇지만...

0: 아빠! 아빠!
1: 아, 어?
0: 아빠, 줄이 다 삐뚤어졌잖아요.
1: 아이, 뭐야?
0: 여길 보세요. 오른쪽으로 치우쳤잖아요.
1: 아이, 그러네. 더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구만.
0: 좀 쉬실래요?
1: 아, 그럴까?
0: 아빠.
1: 어.
0: 저, 오늘은 일 그만해도 될까요?
1: 그래.
0: 그런데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죠?
1: 어? 뭐가?
0: 아빠.
1: 아, 왜 그러니?
0: 씨를 그렇게 심으면 어떡해요? 그만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1: 그래, 그래. 아,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주지?
0: 혹시 악몽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1: 악몽? 아니, 악몽이라니.
0: 엄마한테 들었어요. 요즘에 악몽을 꾸신다면서요.
1: 아, 그건 악몽이 아니고 정말 좋은 꿈이란다.
0: 무슨 꿈인데요? 어젯밤에는 엄마가 놀라서 아빠를 깨웠다고 하시던데.
1: 그래, 그랬지. 아, 어제는 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0: 하나님이요?
1: 작년에 처음으로 내 꿈에 나타나셨으니까 어젯밤이 다섯 번째셨다.
0: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악몽을 꾸신 거예요?
1: 악몽이 아니라니까. 사실 꿈속에서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야.
0: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 내가 말하는 거 아무한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알겠니?
0: 네, 절대로 말하지 않을게요.
1: 네가 어렸을 때 내가 인류의 첫사람에 대해서 말해준 거 기억나니?
0: 아담이요?
1: 그래, 맞아.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 아담이 했던 일을 기억하니?
0: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요?
1: 그래, 아담과 하와는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지. 이렇게 내가 너랑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말이야.
0: 그런데 그거랑 아빠 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1: 이거 정말 아무한테도 말해서는 안 된다.
0: 이미 약속했잖아요.
1: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단다. 나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
0: 네? 아빠도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1: 두 번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대낮에도 하나님을 내 눈으로 뵌 적이 있어. 일주일 전에는 석양 무렵에 저기 보이는 산을 함께 걸었지.
0: 아빠가 하나님을 봤다고요? 그것도 모자라 마치 친구처럼 함께 산책을 했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1: 너한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지.
0: 이해할 것도 없잖아요. 꿈하고 현실을 헷갈리셨나 보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없어요, 아빠. 사실 예전에 대화를 나눴었다는 것도 믿기 힘든걸요?
1: 그런 말 하지 마라.
0: 사실인걸요?

0: 아, 조금 전에 너네 아빠랑 들에서 일하고 있는 거 봤어. 야, 왜 아직도 그 늙은이 옆에서 고생을 해?
1: 우리 아빠니까. 야, 네가 말하는 그 늙은이가 네 삼촌이야.
0: 약간 이상한 삼촌이지. 어쨌든 내 말만 잘 들으면 숙제 일을 안 해도 된다니까. 어?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나처럼 편하게 살 수 있어. 어? 이게 누구야? 아, 내 친구들이잖아. 어서 들어와, 어서 들어와.
2: 아, 잘 있었나요, 와?
0: 아, 하빌라, 오발, 잘 왔어. 어, 내 사촌 무드셀라를 만난 적 있었나?
3: 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무드셀라라고? 이름이 좀 웃기다. 어? 무드셀라, 자네는 어디서 왔나? 아, 이게 정말 긴 이름이야.
4: 에이, 이제 그만해.
0: 아, 내가 예전에 말했었지. 잘생기고 힘센 사촌 하나만 있다고.
3: 잘생긴 건 알겠는데 힘이 셀 것까지는 아는데.
2: 왜? 내가 보기엔 너도 한 방에 날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3: 아니 뭐 그거야 곧 알 수 있겠지.
1: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도 내 몸 하나쯤은 지킬 수 있다고.
2: 그랬지, 오바? 이 친구 욱하는 성격도 마음에 드는데. 한 3일 정도면 자네를 날릴 수도 있겠어. 아니면 우리가 자네를 묶어놓고 무드셀라한테 몽둥이를 줄까봐.
3: 뭐야.
1: 이게 뭐야, 얀. 지금 네 친구들 앞에서 날 놀리려고 오라고 한 거야?
0: 아, 아니야, 아니야. 앉아, 무드셀라. 농담이 좀 심했다면 미안해. 어?
2: 맞아, 무드셀라. 정말 악의는 없었어.
3: 오히려 좋은 제안을 하나 가져왔는걸.
1: 제안이라니?
3: 어? 야, 야완, 너 아직도 얘기 안 했어?
0: 아,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뭐 자세한 것까지는 아직.
3: 아, 얘가 너한테 뭐라고 말하던가? 무드셀라? 미안. 아니, 정말 특이한 이름이라서. 그 야완이 뭐라고 하던가?
1: 별 말 안 했는데? 별 노력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도?
3: 그럼 우리랑 같이 한번 일해볼래?
1: 글쎄.
3: 아, 왜? 뭐 걸리는 거라도 있나?
1: 대체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0: 봐봐, 내가 뭘 했어.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
2: 오래간만에 한 건 했네.
3: 자, 더 자세한 걸 얘기하기 전에 무드셀라, 그럼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해주는 건 어때?
0: 그래. 네가 나한테 해준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해줘봐.
1: 아빠 얘기?
3: 아빠? 그 아빠가 보통이 아니신가 보네. 야, 이거 괜찮은데?
1: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5: 아예.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얘기해봐.
1: 그래.
5: 응? 자,
1: 1년 전에 시작된 일이야.
5: 이거 행복한 결말은 있는 거지?
0: 아, 좀 조용히 좀 해. 나도 특이한 삼촌 얘기 끝까지 듣고 싶단 말이야.
6: 어? 에노, 무엇이 보이느냐?
7: 주님, 푸른 초장과 비옥한 땅이 보입니다. 큰 강도 보이고요.
6: 또 무엇이 보이느냐?
7: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솜사탕 같은 구름도 보이고요.
6: 또 무엇이 보이느냐?
7: 아, 날아다니는 매가 보입니다. 햇빛이 강물에 비치는 것도 보여요. 이 모든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6: 그렇다, 에노.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 축복한 창조물이지. 난 선한 것으로만 이 세상을 채웠단다. 나는 하늘을 나는 모든 새도 헤엄치는 모든 물고기도 알고 있다. 나도 이 선한 창조물들이 좋지만 더 자세히 보아라. 또 무엇이 보이느냐?
7: 글쎄요. 어? 저 아래 몇백 명의 사람이 뱀같이 몸을 비틀고 움직이고 있어요.
6: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7: 거기서

0: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상하고 슬프고 창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1: 내가 땅을 바라볼 때 늘 보는 것이란다. 내 아름다운 창조물이 폭력으로 인해 피에 잠겼지. 사람들이 나를 거역하고 있단다, 에노. 너도 네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느냐?
0: 그랬습니다, 주님.
1: 내 이웃도 친구도 죄에 빠져 살고 있단다.
0: 예, 주님.
1: 네 친척들조차도 나를 싫어하지 않느냐?
0: 예, 주님.
1: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작은 갈등에도 서로 죽이는 지경까지 왔단다. 서로 서로를 잔인하게 대하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한단다. 그리곤 그걸 자랑하지. 미워하고 부수고 죽이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은 악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모든 생각이 악하단다, 에노.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만들었는지 싶을 정도로 슬프고 안타깝구나. 그러니 에노, 이제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해주거라.
0: 제가요? 뭐라고 하면 되나요?
1: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0: 아직도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 수평에 무언가가 보여요. 어두운 구름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니, 구름이 아니라 군대네요. 백마탄 사람이 앞장을 섰는데 얼굴이 해처럼 밝아요. 아니, 주님이세요.
1: 그들의 죄로 가득한 행동이 이 땅을 계속 물들이도록 내버려두진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어서 돌아설 수 있도록 가서 경고하거라. 심판이 곧 올 것이라고 크게 외치거라.
0: 하지만 하나님, 그들이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 그들을 심판하실 건가요?
1: 나도 그들을 심판하고 싶진 않단다. 그래서 그들이 빨리 악한 길에서 떠나 내게로 돌아오길 바라는 거지. 그러니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네가 가서 경고를 해줘야 한다.
2: 자, 이쪽으로 와, 야완. 이 길 끝에서 만나기로 했어.
3: 일을 처리했대?
4: 아, 조용해, 하빌라. 누가 들을지도 몰라.
3: 일을 처리했대?
2: 만나면 알겠지.
4: 저기 온다.
5: 네.
4: 하빌라, 손 흔들지 마. 누가 볼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알았어?
6: 아, 무드셀라. 잘 왔어, 이쪽이야.
2: 이거 좀 불편해, 야완.
6: 아, 뭐라고? 잘 안 들리니까 이리 와. 여기서 말하자고.
4: 뭐라고 했어, 무드셀라?
2: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한다고는 말 안 했잖아.
6: 왜? 뭐 어려운 점이라도 있었어?
2: 그게 사실은...
3: 얘 안 했나 봐, 야완. 어? 안 하게 생겼다고 말했잖아.
6: 아, 좀 조용히 좀 해봐. 안 한 거야? 왜 안 했는데? 우리가 준다는 약속이 마음에 안 들었어?
2: 아, 그건 아닌데.
3: 에휴, 겁먹은 거지 뭐.
2: 겁먹은 건 아니야.
3: 아니, 무서워서 벌벌 떠는 애한테 이 중요한 일을 맡긴 우리가 잘못이지.
2: 그렇게 중요하면 네가 하지 그랬어?
6: 다들 아니, 조용히 좀 해.
3: 아, 까짓 거 내가 하지 뭐.
6: 아, 다들 그만 좀 하라고. 무르셀라,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
2: 네가 말한 대로 늦은 밤까지 기다렸었는데. 그런데 바퀴 왜 이리 시끄러운 거야?
6: 아, 참. 하빌라,
4: 무슨 일인지 가서 살펴봐봐.
5: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를 심판하러
3: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벽 쪽에 모여 있는데.
5: 교실은 주님을 봤습니다.
7: 우리 아빠 목소리인데.
5: 제 말 좀 들어보세요.
4: 아, 기다려 부르살라. 우리 같이 가. 얘들아 무슨 일인지 뒤쫓아 가보자. 무르살라 갑자기 왜 그래? 어? 무슨 일인데?
7: 저 사람들이 우리 아빠를 둘러싸고 있어.
4: 삼촌이 뭐라고 했길래 이 사람들이 화가 나겠지? 그리고 삼촌은 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7: 나도 몰라. 더 가까이 가봐야겠어.
5: 자, 이쪽으로만 묻었으라.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를 심판하러 구름을 타고 천사와 함께 오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8: 네가 뭐길래 하나님을 봤다는 거야?
4: 네, 무르살라.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삼촌이 빼내는 게 좋겠어.
7: 자, 아빠! 아빠! 그만하세요!
5: 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행동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9: 나 참...
5: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세요.
4: 야완, 참... 늦기 전에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어.
8: 조용히 해, 이 늙은이야!
5: 죄에서 돌아서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려 하십니까?
10: 저 사람을 잡아서 더 이상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합시다.
7: 야완,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돌을 던지려나 봐.
4: 무르살라, 삼촌을 구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
7: 그래도 아빠를 여기 두고 갈 순 없어. 다들 아빠를 죽일 기세잖아. 아빠! 그만하세요!
11: 야, 빨리!
5: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홍수로 여러분 모두가 죽게 될 것입니다!
4: 무르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우리라도 살아야지!
7: 아빠!
4: 오발! 무르살라 데리고 빨리 여기서 나가자!
7: 방금 이 소리 뭐였지?
4: 모르겠어. 이런 소리는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7: 야, 니네 아빠 갑자기 사라지셨어. 그게 무슨 말이야?
3: 몰라. 갑자기 사라지셨다니까. 야, 사람들 좀 봐. 다들 무엇인가 홀린 표정이잖아.
7: 그냥 홀연히 사라졌다고?
1: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사람들도 그를 찾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주로 들어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살해당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사라지는 장면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눈앞에 있던 아버지는 제가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자신이 사랑한 친구를 직접 구출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날 아버지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날 이후 야완 같은 사람과 사귀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야완의 말을 듣고 남의 것을 훔쳤다면 지금 제가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그의 말대로 하지 않았고 다시는 야완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진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단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무드셀라가 아버지 에녹에게 배운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하늘, 별과 달을 만드셨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에 보는 모든 것과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하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죠.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당하도록 보내신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일 드라마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출연 서령범, 홍영란, 김종환, 서혜정, 박영재, 장민혁. 번역 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이었습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오늘날 정보 기술이 발달로 현대인들은 어떤 현상과 사건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신속히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부적인 사건의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하고 겸손한 이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지식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는 못하지만 내 자신이 죄인 되었으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에 대해,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적인 의미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게 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 부끄러운 저희들을 여전히 은혜의 팔로 감싸고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스가랴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당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에 타락한 음악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음악을 변질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BBN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만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음악 선택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사는 물론이고 멜로디와 화음 그리고 리듬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BBN이 들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라며 저희들이 이와 같은 방송 원칙들을 언제나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알버츠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부모들이 우리의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에요.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 곧 그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인간의 생명은 결코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조태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두 손 들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셨고 그 영광이 모든 민족, 모든 세대 가운데 환히 비춰지게 하시고 예배 장소마다 회개의 기도가 있고 새 생명을 잉태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가득 채워주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메시아 잔치로 가족과 이웃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초청하신 줄 믿사오니 앉아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자리요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결단의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님 부르실 때 아멘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세상의 모든 짐, 모든 질병까지도 주님의 마음과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께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천국이 있고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7년 동안 저희 메시아 교회를 지켜 보호하시어 세대와 세대를 넘고 민족과 민족을 넘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문을 찾고 담고 전하며 이웃을 섬기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로 부흥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기도는 저희 교회가 변함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역과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고 청소년과 노인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헌신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가고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술 임칭 예배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 참석한 모든 사람들 은혜 받고 축하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임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신 한세영 목사님 말씀의 권세를 주시어 전하는 말씀마다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셨고 오늘의 잔치를 위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마음만 뜻이요 정성을 주님한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슬립 감사 예배 자리에서 제 개인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는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겨 살아왔습니다. 백악관 밴드에서 크라니스를 연주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지휘자와 연주자로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왔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악이라는 탤런트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삶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찾아왔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은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때 저는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악기를 연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가장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앞에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병원에서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믿음과 소망이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일이 내게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내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 메시아 교회에 오셔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믿음의 소망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치료를 받는 동안 악기를 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연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악기를 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기적이고 제목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연주는 지금까지 저를 붙드시고 치료하시며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고 아울러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메시아 교회 성도님들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연주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뉴스를 듣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터지는 전쟁, 끊이지 않는 사고, 불안한 경제. 세상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지만 때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정말 맞는 걸까? 무엇이 진짜 행복일까? 우리는 오늘도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분주함 속에 놓쳐버리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잔인합니다. 기쁨은 잠깐이고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존재하고 그마저도 허무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그 공허함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은 단지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건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사람을 바꾸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분노에서 평안으로, 중독에서 자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복음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그분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그 부르심 앞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1: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의 성도들이나 또 하나님 오늘 처음 모신 분들이나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문제 해결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메시아 잔치, 우리 메시아 잔치는 설립 37주년을 맞아서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메시아 잔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잔치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고 초청하는 자리인데요.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칠 때에 메마르고 지친 심령에도 생기가 돋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면 괜히 기쁘고 즐겁고 또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심지어 서로를 향한 마음도 괜히 애틋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오늘을 위해서 오랜 기간 준비를 했는데요. 또 기도에 있어서도 100일 동안 우리가 릴레이로 금식하며 준비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도 했고 예배 때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나 교회 있을 때나 많은 기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도 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음식을 만들고 교회 본당을 청소하고 친교실을 청소하고 식탁을 다시 닦고 마당을 쓸고 화단을 정리하고 또 꽃과 선물을 준비하고 친교실을 장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인데요. 오늘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인생의 참된 구원자여 소망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그분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꼭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만나고 또 주님은 인격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은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꼭 받아갖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아 교회 설립 37주년을 맞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요. 지난 37주년 동안 우리가 좋은 날들도 있었지만 또 좋지 않은 날들, 어려운 날들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확실히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좋은 때도 떠나지 않고 풍성함을 주셨지만 그러나 좋지 않은 때도 떠나지 않고 더욱 풍성함을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초대장을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직접 외치셨던 초대장입니다. 이 초대장이 기록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던 시절을 기억하며 지켰던 1년 중 가장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쁜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사람들이 가장 기다린 것은 뭐냐? 물을 긷는 예식이었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날마다 제사장들이 금항아리를 들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물을 길어왔는데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성전 제단에 부어질 때 온 성은 환호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기쁨으로 환호했는데 유대인의 그 율법 해석서라고 할 수 있는 미슈나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물 긷는 기쁨을 보지 못한 사람은 평생 기쁨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자, 어떻습니까? 정말로 기쁜 예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화려한 예식에는 감출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큰 기쁨이라도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면 그 명절이 끝난과 함께 그것도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모든 잔치가 그럴 것입니다. 잔치상은 언제나 치워지고 사람들은 결국 각자의 빈방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더 이상 물을 붓지 않는 조용한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원문 헬라어 원문에 그 기록된 것을 보면은 온 힘을 다해 소리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신 적이 있는가? 예. 근데 이거는 특별한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신 장면은 몇 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계셨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외치셨는가? 그 외침이 오늘 또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세 마디가 주님의 외침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예수님의 초대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마디 안에 인생을 바꿀 놀라운 복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마디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초대에는 자격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도 붙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 그 영광스러우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자격에 오라 하실 때는 결코 조건이 되는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착한 사람만, 이쁜 사람만, 성경을 아는 사람만, 교회 생활을 잘해본 사람만, 인생을 그래도 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anyone, anybody,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다는 것인데요. 주님은 이렇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대부분 조건을 달죠. 특히 더 가치로운 일에는 더 큰 또 더 많은 조건을 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의 조건도 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초대장에는 자격란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데요. 이상한 것은 그날 성전들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누구든지라고 외치셨다는 것인데요. 주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던 결국은 죽였죠. 그 원수들에게까지도 구원의 초대를 무조건적으로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도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걸 알면은 다들 놀랄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그것은 결코 주님께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자격을 먼저 갖춘 다음에 병원에 갈까요? 병원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격이 필요합니까? 나 병원에 가야 돼. 그러니까 내 몸을 갖다 아프게 만들어야 돼. 그러는 사람 없는 것이죠. 그냥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이 바로 병원에 갈 자격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전시장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목마른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함께 물을 마시는 우물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초청하는 누구에게라는 이 말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할지라도 여러분이 어젯밤에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은 오늘 또다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사실. 너무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게 주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이에 교회라는 것은 누구든 들어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 올 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쉼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선물을 받고 오늘 음식을 같이 나누고 함께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뭐 메시아께 새로 오신 분들이라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오늘 메시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이 시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한세영 목사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 만나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오는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 그 좋은 예수님. 여러분 그분을 꼭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 내용은 목마르거든이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안에는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Thirsty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는 목마름인데요. 우린 이것을 흔히 외로움이라고도 부르고 공허함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라고도 부릅니다. Anxiety. 이 목마름을 채우기에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계속해서 마시고 살아왔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목마름을 채우기에 뭘 마셨다고 해서 만족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학생 때는 합격하면 해결될 줄 알았고 취직하고 집을 사고 이 땅에 자리를 잡으면 이제 됐다 싶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손에 쥐고도 불 꺼진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솔직히 무엇이 찾아옵니까? 솔직히 무엇이 찾아옵니까? 도리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비어있음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과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이 본문이 지적하는 것은 뭡니까? 인생의 문제는 스스로 판 웅덩이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스스로 판 웅덩이가 아무리 부어도 새어나간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아무리 채워도 새어나간다. 우리는 평생 어떤 웅덩이를 팝니다. 성공이라는 웅덩이, 돈이라는 웅덩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웅덩이, 이런 웅덩이들을 팝니다. 물론 그걸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문제는 뭐라는 것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늘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인생을 좀 성공한 것 같은데 남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여전히 허전함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인류에 많은 천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곳으로 채워도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채울 수 없으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공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정말 학문으로도 채워지고, 그리고 세상의 온갖 쾌락으로도 다 채워졌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의 고백록에서 컨페션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첫머리에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향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목마름이란 진정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시그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있다면 불안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주님의 초대라는 것을 주님의 그 초청의 손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주님을 만나심으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채우심을 얻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초대의 말씀은 그러므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증은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인생의 갈증을 감히 채울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히 인간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지금 얼마나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유튜브를 틀어놓고 계속해서 찬양하다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방방곳곳에서 자신의 최고의 재능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구 인구 전체의 32%가 넘는 26억 7천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 중에는요 정말로 부자들도 있고요. 그들 중에는 정말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들 중에는 정말로 대단한 권력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미련해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만족은 환경의 변화나 소유의 넉넉함에서 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만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만족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어도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이제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주님은요 목마른 사람에게 처방전을 내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은 더 노력해라, 더 착해져라, 먼저 자격을 갖추고 내게로 오라, 교회 나오라, 자격이 먼저,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simply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 종교는 사람에게 할 일을 주지만 예수님은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시는데 은혜로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짜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오라, 마시라 이 두 단은 모두 현재 명령인데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와서 공짜로 마시라. 오늘도 공짜로 오신 거예요. 내일도 공짜로 오실 수 있어요. 모레도, 이번 주일도,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공짜로 오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좋죠? 아니, 안 좋아요? H마트에서 뭐 공짜로 못 준다 그러면 좋아 갖고들 가시던데 안 좋습니까? 예, 이게 주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의 초대에는 이처럼 값은 없고 은혜만 있는가?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는 것인데요. 예, 오늘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가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초대에는 값이 없고 은혜만 있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우리 대신 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블랙 카드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 누가 여러분에게 그걸 탁 주면서 마음껏 써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좋잖아요.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자기의 핏값으로 내가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완불했다. 네 마음대로 써라.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잖아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피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목마르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끝내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군병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죠. 우리가 값없이 마시는 생수가 그렇게 주님의 옆구리에서 그 창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값없이 초대를 받지만 이 초대는 결코 싸구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은 예수님의 초대는 값싼 초대가 결코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베푸신 아주 값비싼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대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감격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부끄럽지 않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요,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오늘 한번 우리 교회에 나오고 다른 교회로 가셔도 좋아요. 그러나 한번 이 시간 나왔을 때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9절은 이 생수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친히 들어오신다는 말씀인데요. 예수는 우리가 떠다 마시는 물, 뭐 생수라고 해서 떠다 마시는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함께 하시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그의 인격으로, 영이신 예수님,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8절은 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를 믿는 자는 물을 받아두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꾸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강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외로운 가운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더욱 아름답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메시아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요, 아니면 우리 교회를 안 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믿습니다. 예. 오늘 간증하신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평생 백악관에서 군악대원으로 연주를 하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 얼마 전 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줄 알았대요. 그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뭐 감사해가지고는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간증한 대로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연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죠. 저는 어제 리허설을 하면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시고 대단하시고 심지어는 깐깐하실 것 같은 분이 우리 메시아교회에서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참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다는 것,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궁 장로님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우리 김영식 장로님도 계시고 많은 장로님도 계시는데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여기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우리가 서로 나누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며 더욱 이곳에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향한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이 은혜가 그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만족과 감사와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 이로 인하여 더욱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제가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안에 그 thirsty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안에 그 목마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이 계십니까? 그거 세상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혹은 매일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아 교회에 이렇게 처음 나온 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 메시아 교회 멤버십은 아닌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잠깐 불을 꺼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같이 축복하며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불을 꺼주시고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메시아 교회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그러는데 안 일어났네 보니까. 잠깐 일어나 주세요. 여기 패밀리 일어나시고 이쪽에도 일어나시고 우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꽃을 드리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정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범사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해인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홍년 목사님을 치료하셨듯이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장병,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질환으로, 노인 질환으로 하나님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늘 그들을 떠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메시아의 모든 가족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그리고 일터 위에,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위에, 두고운 우리 조국 위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0: 설립 37주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 그리스도만 찾고 그리스도만 담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

0: 메시아 교회는 워싱턴 인근 최대 한인타운인 북버지니아 애넌데일의 중심부에 위치하였으며 성경의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는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을 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PC 소속 지교회로서 절망 중에 있는 한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소망이 있는 예수꾼으로 만들고 다시 절망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세상으로 파송하는 치유와 양육과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는 1989년 10월 1일 권영목 장로 가정에서 시작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993년 9월 30일 올드킨 스트리트 선상의 2200 스퀘어 피트 규모의 새 예배당 매입을 시작으로 마침내 1995년 버지니아주 애넌데일 마크햄 스트리트에 22000 스퀘어 피트 규모의 건물 3동을 새 예배당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 메시아 교회는 부흥 일기를 맞이하며 미주 동부 워싱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후에 세 분의 목사님을 거쳐 2006년 10월 1일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담임 목사님이신 한세영 목사님을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제5대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부흥이기에 놀라운 은혜의 물결을 허락하시며 지금에 이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치유 공동체는 철저하게 준비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통하여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여 상담과 심방, 중보기도와 구역교제, 전도회를 통하여 상처를 치유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유소년을 위한 비전을 품고 한국학교, 방과 후 교실, 썸머스쿨, 유소년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비전을 품고 장학사업과 교사 양육을 비롯하여 학원 선교, 청소년 비전센터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를 위한 비전을 품고 방송 선교 및 평생교육권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미주한인 단체들을 위해 교회 장소를 오픈하여 섬겨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비전을 품고 파송선교사와 후원선교사, 후원기관을 기도와 재정으로 섬기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을 타겟 삼아 가거나 보내는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불가능했을 37년의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우리 메시아 교회의 발걸음이 미주 디아스포라를 넘어 온 열방을 품고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 지난 37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이렇게 꽃 받으신 분들만 앞으로 먼저 나가시면 우리가 저쪽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내 좀 해드리세요. 안내 좀 해드리세요. 음악은 주셔야죠. 음악을 주세요.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서 21장 말씀입니다.
4: 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중수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부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5: 제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로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죽자는 구이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

0: 너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쇠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9장에서 2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15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제 13장, 1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되었어요. 그들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은 교인 모두가 이방인들이었는데 교회는 이제 첫 번째 중대한 위기에 15장을 봄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의 많은 히브리 개종자들은 모세 율법을 계속하여 따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교회에 가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도 이게 좀 2% 부족하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죠. 뭐 이거 좀 더 모세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이러면은 100%가 되는데 왠지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2%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히브리 개종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교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받기 전까지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 논쟁의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은 교회가 취해야 할 길이 무엇인가, 어떤 진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교리 논쟁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첫 번째로 열리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유효성과 무효성,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다른 여러 종교회의가 있었음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본다면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그와 같은 분명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게 된다고요. 또 다른 회의에서 보면은 뭐 그 여러 가지 교회의 법도들에 대해서, 그 종교회의가 그 교회 역사상에 꽤 여러 번 있었어요. 그 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종교회의들, 어떤 경우는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회의들이 사실 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각 교단마다 총회가 열리고 노회가 열리고 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도 처리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처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신앙의 그 모습들, 신앙의 색깔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일치점이 결코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그래서 어느 교단 같은 경우는 종교 다원론을 주장하고 예수님만 구원이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 회의가 지금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 회의라고 하는 이름 안에 모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식이나 회원 자격 혹은 예식 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적인,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우리가 늘상 해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 회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개인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분과 어떤 교제의 경험도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런 회의들을 좋아하고 회의를 주관해 나가고 회의의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으로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정말 거룩한 성회가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책만 옆에 끼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인가? 아니, 월요일부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전혀 안 풍긴다면 어찌 그런 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주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자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믿고 끊임없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일몰을 만드신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일몰을 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sunrise, sunset, 뭐 동트고 석양 뭐 이런 것만 좋아할 거지. 누가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가? 또 그분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오셔야 하며 우리의 삶의 상황과 곧 우리의 긴장 속에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 우리의 기쁨 속에 그분이 늘상 주님이 되셔서 주간에 나아가시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회의를 우리가 주목해 보겠는데, 여기 모인 모임은 탁월한 그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 즉 율법 대 은혜 혹은 율법 대 자유를 결정하기 위해서 소집된 회의였어요. 네,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나타나고 있죠.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받지 말아야 하는지 또는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지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다뤄보기를 원하는데, 뭐 성경을 따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절 봐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다시 한번 저는 의사 누가가 이중 부정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며 주목하시기를 원해요. 본문에 보면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들이 정규적으로 큰 논쟁을 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주 격렬한 논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복음에 대한 사건들은 이 회의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게 되는데, 복음은 신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는 복음의 사실들입니다. 이것들은 절대적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절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의 사실들인 거죠.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복음이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입니다. 자, 문제의 발단은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다. 바울과 바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전한 복음을 살펴보았더니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이다 하는 거였어요. 자, 복음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사실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기본 진리는 이것들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이 있었던 이 첫 번째 회의의 쟁점이었어요. 따라서 복음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바울이 진술한 다음 사실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뭡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16절에 다시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주 그냥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내용입니다. 그 당시 유대 신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자유주의자와 같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뭡니까? 사실상 복음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신학적, 신화적 인물이지 그분은 실제로 살았거나 죽었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천만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에 반해서 1세기 유대 신자들은 복음의 그런 기본적인 사실들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우리 아주 그 많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났던 그러한 증인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5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느 법정에서든지 500여 명의 증인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그 재판에서 이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그들을 증명하였어요. 복음의 사실들은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사실들을 해석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사역이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의식이나 혹은 어떤 다른 것을 통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율법이 있어야만 구원이 온전해진다고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신가요? 이런 것들은 그들이 묻고 있는 질문들이었는데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합니다. 자,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때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의 어떤 것을 첨가하기를 원했던 거죠. 만일 우리 매기 성경 강해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어떤 것을 첨가하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혹여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는 한 가지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그분께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이것으로 전 세계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단지 한 가지 질문만을 하십니다. 너를 위해 죽은 나의 아들에 대해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가 교회에 잘 출석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가 헌금을 잘하기를, 너는 이런 예식에, 이런 의식에 너는 나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런 종류의 가르침은 무미건조한 것이고 종교적인 가르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온전한 신앙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 의식이 강조되고 뭐 노래 찬양이 강조되고 이건 무미건조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노라. 너는 그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럴 때 예, 저는 그 아들을 믿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의 영원한 장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에 논의된 주제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6절 봐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그랬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아주 논쟁이 뜨거웠고 격렬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했을까요?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그 결정을 발표할 첫 번째 사람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아버지의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심판하실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바로 그분이 나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리는 겁니다. 믿음 말고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으로 이제 베드로의 그 귀한 영적인 고백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정말 소중한 것인데 늘 있는 것이다 보니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기, 햇빛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 읽을 수 있고 또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할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사실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라도 많잖아요. 북한만 하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경 읽고 싶다고 성경 읽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잡지를 하나 들고 왔는데 카타콤 소식이라고 하는 잡지예요. 북한 선교를 하는 단체에서 발행하는 잡지인데 이번 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실린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중국에 성경을 두고 온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얼마 전에 친척 방문으로 북한에 갔다가 만난 북한 성도가 탄식하듯 들려준 말이다. 그러나 북한에 성경을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는 북한 성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성경 한 권만요 라고 얼버무렸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여러분 이 성경을 구하고 싶어도 성경을 못 구하는 거예요. 북한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 생활하고 싶고 얼마나 기도하고 싶고 얼마나 성경 읽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자유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또 얼마 전에 국민일보를 제가 보는데 인도네시아의 한 주지사는 크리스찬 주지사예요. 원래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주지사는 크리스찬인데 코란을 선거운동할 때 인용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신성모독죄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코란을 인용하든지 성경을 인용하든지 뭐 불경을 인용하든지 그거 가지고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시련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AD 63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네로였습니다. 네로 잘 아시죠?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한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인 방법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몸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역청이 뭔 줄 아십니까? 아스팔트, 그 시커먼 그거예요. 역청을 발라가지고 산 채로 그게 불을 붙입니다. 그럼 활활 타겠죠? 꽤 오래 탈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궁궐을 밤에 이제 그렇게 비친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스팔트를 칠해가지고 그게 불 붙여가지고 자기의 궁궐을 환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다시 순교당했는데 어느 황제가 통치할 때였는가 하면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 이분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네로의 박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네로의 박해는 AD 64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몇 년에 기록됐다 그랬죠? 63년.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고 난 1년 뒤에 이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곧 큰 박해가 일어날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 로마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바벨론에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바벨론이 어디냐? 예, 로마죠.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이제 모든 정치 상황이라든가 네로의 움직임 이런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딱 보니까 아, 머지않아 큰 박해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가올 시련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다가올 시련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여기 보니까 다가올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왜 크리스천들을 미워할까요?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여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한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죠.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인데 이 세상의 신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지 않거든요. 하나님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는 것은 이게 당연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실제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능욕당했는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고통당하는 거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특별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고난 당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고통 당하는 거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박해가 따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티내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하고 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뭐가 달라도 달라야죠. 다르다 보면 이제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차라리 고통 당하고 말지 핍박 당하고 말지 그게 싫어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통당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광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고난과 영광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영광만 있는 건 없어요. 먼저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영광 누리기 원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고통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기서부터 13절 중간에 이는 나오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이 제일 신나는 줄 아십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 주님 때문에 핍박당한 사람들이 제일 신나죠.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핍박이 끝나니까, 고난이 끝나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큰 상급 주실 것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을 생각하고 또 주님과 함께 영광 누릴 것 생각하면 고난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참을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훨씬 더 크니까. 예,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 아픔, 불이익, 괴로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있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누가 여러분들을 핍박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님 다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할 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특별하게. 물론 그전에도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은 계셨어요. 근데 순교를 바라보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사람들 눈에 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또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스데반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늘이 보였어요. 천국이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이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순교당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당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뭐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결국 한번 죽는 것이지만 이제 참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다양하게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화형으로 불타 죽은 사람들도 많고 물에 빠뜨려 죽임당한 사람도 많고 뭐 목 베어 죽임당한 사람도 많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도 많고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을 얻고 그들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해야 하고 고난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힘든 일도 다 견뎌낼 수 있어요.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도적질을 해가지고 뭐 감옥에 간다든지 나쁜 일을 해가지고 뭐 또 감옥에 간다든지 힘든 일 겪는다든지 그런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주님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다면 그거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성경을 잘 안 들고 다니려고 합니다. 교회할 때도 성경 안 가지고 와요. 또 집 앞에도 집문에도 교회 좀 달아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방 갈 때 집 찾기도 참 쉬운데. 근데 추우라고 또 교회 안다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 저기 있는데. 그 예수님 믿는 게 창피해서 그러는지 예수님 믿는 걸 안 나타내려고 그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전도 안 하죠.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것도 얘기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얘기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전혀 아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공부 많이 한 거 뭐 이런 거 자랑 안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0: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6절에 있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주님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게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계속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17절과 18절에는 어려운 표현들이 조금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어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시련이 올 때가 되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그 시련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과 대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심판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둘 다 견디기 어렵다는 거죠. 심판, 하나님의 심판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 그것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시련도 일종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느냐 그러한 뜻입니다. 또 18절에 보시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은 많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구원받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최종적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 그 말이에요. 환난 없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얼마나 더 큰 환난을 당하겠느냐? 그것이 18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이해를 잘하려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그리고 8절, 9절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잘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게 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참 어떤 사람들은 또 불에 타서 화형당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에 비하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화형시키겠다고 위협하는 로마 총독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 폴리캅이라고 해서 화형당하는 것이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살은 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데 얼마나 고통이 큰지 그가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그는 뭘 알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할 그 고통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 고통에 비하면 화형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불타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인도네시아의 주지사 이야기를 했죠. 크리스찬 주지사. 이분이 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동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아혹 주지사 이렇게 찍으시면 간단한 동영상이에요. 2분짜리 동영상 거기 있는데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말을 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이슬람 그런 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는 두렵지 않다. 이 얘기하는데 아 정말 도전이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아혹 주지사 한번 찍어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하여금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분은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기껏해봐야 최악의 일을 한다 그래봐야 자기를 죽이는 건데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두렵지 않다 이거죠. 주지사 자리 잃는 거 그것도 안 두렵고 심지어 죽음도 자기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해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죽는 거죠. 그런데 죽는 것 넘어서면 뭐가 나옵니까? 영원한 천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당할 때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하라고요?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 미쁘신 창조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실하신 창조주 그런 뜻이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시는 것도 최종적으로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이런 자세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에는 유익도 있고 축복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고난을 연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고난을 연단이라고 표현했어요. 단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철소에서 좋은 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에 철광석을 집어넣고 높은 온도로 끓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좋은 철을 얻게 됩니다. 시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더 성숙해집니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신뢰란 믿고 의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믿음 지수, 즉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것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든지 그분의 능력, 약속 등을 의뢰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 등에 관계없이 신뢰하듯이 주를 향한 우리 믿음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신뢰가 전제되는 믿음이 진실하고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에서 주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주소는 bbnbi.org입니다.

0: 어려서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갔는데 크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부모의 신앙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실제 삶과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 후손들에게 신앙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의지하는 자들, 이걸 경건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는 이 나의 재물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십니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 뭐예요? 경건한 자라니까요. 부자예요. 그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자예요. 근데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나는 내가 살려야지, 내가 나를 살리지, 뭐 주님이 나를 살려, 주님이 나를 도와준 적 없어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가난하지만 뭐예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 믿음에 부유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보좌 앞에서 전반부 말씀입니다.
2: 찬양대 찬송 가사 중에 이렇게 가사가 있었죠. 나의 계획이 깨어지고 나의 소망이 무너질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고요. 그러면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이 무너지고 깨어질 그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이것이 우상숭배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도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이 깨어지고 무너져 내림으로 그때 주님을 만나고 주의 그 이름 앞에, 그 주의 이름의 근시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 나 안 깨어져, 나 계획 이루어져야 돼, 내 소망 이루어져야 돼 하고 교회 당에 나와서 주여 주여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너는 영불에 들어가라,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혹 모르는 분 계세요? 양과 염소 비유 아무도 없을 게. 교회 오신 사람, 교회 좀 다닌 사람 이거 얘기 다 알아요. 양과 염소 비유, 열처녀 비유 모르는 분 계세요? 달란트 비유 모르는 분 계세요? 우리 다 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내용을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한 것만큼 내가 상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정성 바친 만큼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들로 전부 들어왔단 말이죠.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당을 다녔지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마다 이런 비유 많이 들었어요. 결국 천국이 내 하기 나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만약에 천국이 우리 하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면, 저는 성경을 보니까 만약에 내 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접을 하시고 내가 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갚아주신다면 저는요 지옥 가장 밑구석에 가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한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는 율법적인 그 신앙으로 지옥 갈까봐 싶어서 열심히 다녔고, 그러니까 청년 때는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아, 복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해서 막 열심히 했거든요.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다른 건 별 자랑할 것이 없더라도 내가 믿음은 조금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진짜 네 믿음이 있느냐? 말씀에 한번 비침을 받으니까요. 그 에스겔서 16장에 버리받은 계집아이, 그 온갖 오물이 뒤집어진, 탯줄도 자르지 않고 버려진 그 아이, 하나님께서 시키고 먹이고 입혀놓았더니 세상에 얼마나 바람난 일만 하는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작년은 돈이라도 받고 몸이나 팔지만 오히려 돈을 주고 남들을 사오는 이야기가 에스겔 16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잖아요. 한참 믿음 있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그러니까 그 말씀의 비침이 일어나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만약에 나의 행위로 어떤 믿음의 일을 하고 이것저것 일을 잘해서 이 세상에 만약에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천국 못 가죠. 지옥에 가장 밑구석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자임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천국의 비유인 마지막인데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동안 이 양과 염소 어떻게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웃, 불쌍한 이웃, 약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전에 김수환 추기경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꼭 뭐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데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대요. 이거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과연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일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 간증은 이런 간증 참 많이 해요. 자기가 어떤 길을 지나는데 너무 누추한 그 거지가 있었다는 거죠. 노숙자 거지. 그래서 가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딱 이렇게 구제를 했는데 그날 밤에 꿈속에 그분이 예수님이더래.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예수님 대지 너무너무 많이 했죠. 왜 교회 단골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제가 다 이렇게 1,000원씩 이렇게 뭐 때는 2,000원씩 이렇게 굉장히 구제를 많이 했어요. 제가 구제한 그 돈 내 교회 한 번도 청구한 적 없습니다. 회개지세 맞지요? 내 구제금 했다고 청구 안 했어요. 그거 다 제가 구제했거든요. 그럼 저는 누구 영접한 거예요? 아, 저는 뭐 천국 이제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 가면 상을 많이 받을 거예요. 왜? 구제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만약에 해석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복음, 가장 비복음적인 얘기거든요. 이게 가장 비복음적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만약 제가 방금 인용한 그런 식의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소가 노력하면 양이 될 수 있다. 염소가 노력하면 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염소가 노력하면 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이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혈과 육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염소이며 누가 양인지 천국 비유는 두 개를 구별하는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 내용도 그렇고 24장 내용도 그렇고 천국의 비유는 두 개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양과 염소가 섞여 살아가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살아가요. 그건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진짜 교회는 하나뿐이고요.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인데 이 교회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 교회를 말할 때에 여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양일까? 내가 염소일까? 이 계산을 해보죠. 내가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계산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딱 말이죠. 알곡은 이런 게 알곡입니다. 양은 이런 게 양입니다. 딱 이렇게 알곡의 모습, 양의 모습 딱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나는 알곡이 되기를 노력해야지. 나는 양이 되기를 노력해.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비복음적 설교다 이 말이에요. 아,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에 양은 들여놓고 염소는 안 들여놓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뭘 깨닫고 알게 되고 복음을 알고 들었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뭐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노력 더 열심히 하세요. 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노력을 더 열심히 하세요. 어느 정도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율법의 1.1억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일을 하면 서서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뭔지를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31절입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영광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해도 되고 양과 염소 비유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누구를 모읍니까?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모으시죠. 누구나가 다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주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 천사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할 때에 이게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구약에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근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근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 중에 인자를 봤어요. 인자 같으니. 그 인자 같으니가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 오는데 그 인자 같으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에게,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인자 같은 이에게 근세와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은혜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근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근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이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뭘 가지고 오신다고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보지 않는 이게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언제 있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 망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세요. 그럼 나라가 망하면 임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임금 다 끊어졌어요. 나라가 망하고 임금도 없어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완전히 망한 그 자리. 아까 찬양대 연결되죠.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냥 이스라엘의 계획과 소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획과 소망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데 나라 다 망해버렸잖아요. 임금이 다 망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했을 때 성전도 다 파괴되어 버렸거든요. 성전조차 다 망해버리고 왕도 없고 제사도 다 끊어져버린 그런 상태.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영광의 보좌의 앞에서 다스릴 텐데 그 나라는 소멸되지 않고 멸망하지 그 인자의 나라를 말한 것이 다니엘서예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바로 적용시켜버려요. 내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건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다니엘서 바로 연결되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럼 팔레스타인 양들은요 얼룩덜룩하대요. 우리가 양하면 하얀 양만 생각하는데 팔레스타인 양은 얼룩덜룩하대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목자가 같이 이렇게 먹여다가 저녁에 우리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한대요. 그거는 양의 체질이 다르고 염소의 체질이 다르대요. 그래서 양은 따뜻하고 염소는 뭐 시원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분명히 그러니까 목자가 딱 입구에서 양 딱 저녁에 그 양과 염소 함께 올 때 너는 양은 양쪽으로 목 염소는 염소 쪽으로 딱 골라서 이렇게 넣는데 이건 너무 잘 안 돼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자가 마지막 올 때 그렇게 양과 염소로 딱 분리해버리죠. 양은 어느 편에요? 오른편에. 염소는요? 왼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오른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보좌 어디에 계세요? 오른편. 그래서 오른손으로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구원받는 편이고 왼쪽은 뭐예요? 염소 심판받는 자리로 딱 구별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모든 비유의 결론이에요. 딱 두 가지로 구별돼요. 그러면서 오른편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양들에게 언제 예비된 나라라 그래요? 창세전에. 그러면 양들이 자기들의 착한 행위를 해서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양으로 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하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에 그 오른쪽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그 나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이게 조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일단은 글자를 볼 때는 조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35절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아 내가 양이 돼야지 하고 일하러 다니는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해요. 착한 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절에 가는 사람도 착한 일 많이 해요. 왜요? 저승

사실은 왜냐하면 네가 이런저런 일을 잘했다라고 하니까 이 양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죠. 양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37절 보십시오. 이에 의인들이 갑자기 오른편에 있는 양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의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자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양들은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게 없대요. 언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나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양의 일을 해야 염소가 양이 된다라는 식으로 한다면 내가 뭐 구제를 했다, 뭐 밥퍼주기를 한다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노숙자 대접한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이거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편만 되시면 구제 많이 하십시오. 정말 가는 사람 많거든요. 이웃에게 구제할 거 있으면 충분히 구제를 많이 하십시오. 그거 했다고 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측은지심이 있잖아요.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사람이 측은지심이 있죠. 불쌍한 사람은 있으면 측은지심으로 돕는 건 얼마든지 하십시오. 이 말씀 듣고 내가 구제해봤자 뭐 염소가 양 안 된다 카대 나 이제부터 구제 절대로 안 할 거야. 내가 구제연금 한다고도 난 안 할 거야 라는 사람이 혹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제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제가 뭔지 가난지 뭔지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돌보았다니까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대접한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양의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죠. 염소가 같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전혀 반대로 하시죠. 양들을 보고는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었다. 염소보로는 너희가 그렇게 잘 안했다. 그러니까 양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요 염소들.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니까 악인들이죠. 요들이 딱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는 말이 그들도 대답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하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했다는 말이죠. 나 구제 많이 했단 말이야.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자기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전도 열심히 해서 산으로 받으러 전도했어요. 구제 잘했어요 안 했어요? 잘했어요.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따라 그런 일들은 다 잘했습니다.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죠. 이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불에 누구는 영불에요? 이 염소 예. 이웃에게 그 긍휼이 나타나지 않는 그들은 영불에 의인들은 양 즉 하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들은 뭐예요? 영생에. 그러니까 딱 비유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뭘 했다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요? 영벌에. 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영생에. 그럼 천국은 영생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행한 것이 뭐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차곡차곡 내 행한 마일리지 쌓아왔죠. 주일학교 교사 봉사 몇 년 했습니다.

0: 주일 성수를 어떻게 했습니다? 11주를 어떻게 했습니다? 전도를 몇 명 했습니다? 하나하나 장부책에 다 적어놨어요. 마리사 은혜라고 그러죠. 아이고 지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 은혜지요 라고 하면서 속에서는 장부책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거 가지고 거래하려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옆에서 딜을 하려고요? 참 교회가 천국에 못 가도록 가로막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비유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면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해석이에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구제를 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지나 노숙자를 대접하였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누구더라고요? 아 예수님이었더라고. 꿈에 보니까 그분이 막 예수님은 예수님이었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지나갈 때마다 뭐 해야 되죠? 거지를 보고 못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천 원짜리 하나씩 주고 오는데 천 원짜리 하나씩 주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만 원 주면 천국 더 잘 가겠네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가난이 뭔가? 지난주 수요일 설교 들어보신 분? 지난 수요일 설교 들어보신 분?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수요일 저녁에 못 오시는 거 이해해요. 뭐 일한다고 못 오셨죠? 드라마 본다고 못 오시지는 않았을 거고 뭐 일한다고 바빠서 못 오신 거는 이해를 해요. 못 오셨다면 적어도 수요일 설교는 듣고는 오셔야죠. 수요일 설교 못 들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한락하다가 참겠습니다. 제가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걸 해야 오늘과 연결돼요, 진짜. 수요일 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뭐냐를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율법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왜 그랬어요? 너희가 애굽에 종살할 때는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고아와 과부가 나그네 있다면 그들을 잘 돌보아라. 특히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 자들이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땅이 없는 자들, 의지가 없는 자들 그들에게 너희가 잘 돌보아라. 왜? 네가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로 네 고아였지 않느냐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였죠. 종살이하고 있었으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였지 않느냐고. 너희가 떠돌이 나그네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그 긍휼로 그 사랑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잖아요.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내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나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토지 제도는 가난한 자가 생길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가 약한 자들이 나오면 그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에는 11조 한 번씩 따로 특별히 해서 평소에 11조도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돌아가야 해요. 레위지파에게 돌아가야 땅이 없는 자들에게. 그런데 평소에 11조만에 3년에 한 번씩 더 특별 11조를 해서 그 고아, 과부, 나그네 땅이 없는 그 레인들 돌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왜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걸 보여주라고. 그들을 통해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으니까 구제받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장치로 율법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한 거죠. 특별히 시편에서는요. 고아, 과부, 나그네를 경건한 자의 부류에 속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경건한 자면 도움을 입을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이걸 경건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는 이 나의 재물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십니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 뭐예요? 경건한 자라니까요. 부자예요. 그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자예요. 근데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나는 내가 살려야지 내가 나를 살리지 뭐 주님이 나를 살려 주님이 나를 도와준 적 없어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가난하지만 뭐예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 믿음에 부여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요일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자기 뜻대로 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가난하셨단 말이에요. 그 가난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님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의 의미이지. 그냥 세상에서 어떤 뭐 사회적 약자 또 뭐 부모님 잘못해가 뭐 가난,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구제 문제에 있어서는 집안이 있는 사람은 가족들 집안에 돌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참 과부에 등록된 자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참 과부란 나이 좀 든 사람, 그리고 정말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참 과부에 올려라. 젊은 사람 올리지 마라. 왜요? 또 바람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상세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난하다, 성경에서 불쌍하다 이런 개념은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고 또한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도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와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한 청취자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반가운 소식, ITL 카드가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하기 힘든 이 땅에서 이처럼 귀한 전도 카드를 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조건 씨를 뿌리렵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기도하면서 열심히 뿌리려고요. 저희 동네는 신도시라서 제법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있는 우체통에 넣으렵니다. 지하주차장에 가득 찬 자동차에다 꽂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도착한 카드가 다 없어져서 또 보내달라는 편지를 드리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제 BBN 한국어 방송을 애청하시면서 함께 복음 증거 사역에 동참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ITL 카드를 신청하시고 기도하면서 나누어 주시는 분인데요. 아직도 이 사역에 함께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구원 받으신 분이십니까? 바라기는 예수 믿은 구원의 감격과 환희 속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과 기독교에 관해서 잘 모르고 계시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면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BBN에서 근무하는 사역자들은 BBN을 직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진급을 위해 또 더 많은 봉급을 받기 위해 열심히 뛰어가는 세상의 직장과는 달리 신음하는 이 땅을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영혼구령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해주신다면 복음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보시지 말고 믿음으로 BBN 사역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관한 내용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korean@bbnmedia.org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우디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충동적이고 무책임할 것이며 경험을 통해 교훈을 깨닫지도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범죄 행위에 대해 죄책감으로 고통받지도 않고 동정심도 전혀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였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의 이야기죠.

0: 어떻게 지내시죠, 우디?
1: 여기서 나가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목사님. 여기엔 인생의 낙오자들이 수두룩해요.
0: 헤로인을 사용한 지 얼마나 되셨죠?
1: 한 10년쯤이요.
0: 예수님께서 형제님을 중독에서 자유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다 부질없는 기대입니다, 목사님.
0: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분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출소하면 가실 곳은 있으신가요?
1: 경찰이 좀 보호관리 중이라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아버지도 제 전화를 받으시면 안 되고요.
0: 분명 형제님의 아버님은 지금도 형제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디. 그리고 시내에 갈 곳이 하나 있어요. 퍼시픽 가든 미션이라는 곳이죠. 거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1: 저에겐 약물치료센터가 필요해요.
0: 혹시 전에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 대여섯 번 정도요.
0: 그렇다면 예수님께도 기회를 드려보는 건 어떠세요? 그분은 형제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1: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해도 저에겐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2: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이며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다양한 마약에 중독된 삶을 살아왔죠. 오늘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우디라는 가명으로 부르게 될 이 남자의 실화 간증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방송됩니다.
3: 저는 16살이던 고등학생 때부터 마약을 탐닉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을 부르셨고 저는 한 달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무렵 제 나이는 50세였죠. 1998년 12월에 저는 아무 갈 곳도 돌봐줄 사람도 하나 없이 출소됐습니다. 퍼시픽 가든 미션은 그리 멀지 않아서 그곳까지 걸어갔죠. 그리고 한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 우디 씨,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3: 제가 도둑이라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4: 아니요. 마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귀는 형제님을 파괴하기 위해 세상에 나온 도둑이고 예수님께서는 형제님을 자유케 하시러 오셨어요. 아, 그리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시죠.
3: 자유케 하다니 무엇에서요?
4: 형제님을 속박하는 마귀의 조종에서 자유케 하시죠.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형제님은 마귀를 대적할 힘을 얻을 수 없어요.
3: 전 언제든 마약을 끊을 수 있어요. 단지 제가 끊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4: 그건 형제님이 속으셨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3: 문제는 맨정신으로 있는 것보다 마약에 취해 있을 때 기분이 더 좋다는 거예요.
4: 그건 형제님이 예수님께서 형제님에게 주시려고 대신 죽으신 그 생명으로 살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코 중독에서 헤어나실 수 없습니다.
3: 누나, 나 퍼시픽 가든 미션에 있어.
5: 잘했어. 조제트가 목사님께 너를 구치소로 신방 가시라고 부탁했다더라고.
3: 목사님이 여기를 권해주셨어. 나 여기 일주일째 있는 중인데 설교가 너무 지겨워.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누나네서 같이 지낼 수 있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5: 아버지가 네가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려주셨어, 우디. 네가 계속 그런 식이라면은 나도 너를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게 할 순 없어. 너의 그 마약 중독과 행동이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우니까.
1: 이제 난 마약 안 한다니까.
5: 나도 그러길 바래. 하지만 내 대답은 여전히 안 돼야.
1: 저는 완전히 빈털터리의 절망 상태였죠. 그래서 강물 속으로 뛰어들까 고민했지만 물이 차가울 거라는 생각에 멈칫했습니다. 저는 근처의 약물치료센터로 가기로 결심했고 그 치료센터는 저를 받아들여줬습니다. 저의 숙소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금속 뼈대의 침대가 놓인 기본적인 방이었죠. 춥고 외롭고 두려웠지만 저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 전에도 더 높은 능력을 향해 기도드린 적도 있었지만 이번엔 평생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데도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능한 온갖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세요.
5: 우디,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여전히 치료센터에 있니?
1: 지금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갔어. 8주 동안 마약 없이 지냈어.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있고 마약을 하고 싶다는 유혹도 느끼지 않고 있어.
5: 우리가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1: 나 다음 주에 퇴소하기로 돼 있는데 그 때문에 걱정이 돼. 다시 길거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옛날 삶으로.
5: 유혹에 굴복되면 안 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유혹을 받고 지내, 오디. 주님을 의지해. 그분이 너를 도우실 거야.
1: 그 무렵 저는 자살 충동을 느끼진 않았지만 센터 관계자에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했더니 저를 다른 치료시설로 옮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정신보건병원으로 보냈고 그곳에 정신병동에 배정됐죠. 그곳에서 저는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제트 누나네 교회 목사님이 그 병원으로 저를 심방 오셨습니다.
6: 아이, 여기에 계시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1: 지금까지 2개월째 마약을 끊고 지내왔어요. 수십 년 만에 가장 오랜 기간이죠.
6: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 중입니다.
1: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제가 정신적인 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저를 사회복귀시설로 가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6: 그곳에 가고 싶으세요?
1: 예와 아니요, 둘 다예요. 여기가 더 안전하거든요. 다시 타락하고 싶지 않아요.
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1: 저는 격리된 정신병원 시설에 보호된 환경을 떠나는 일에 매우 긴장했지만 어쨌든 사회복귀시설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엔 28개의 규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규칙은 다음날 반드시 일자리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있는 자격증이라곤 강도와 마약 거래가 전부였지만 놀랍게도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책임감을 배우게 됐죠. 저는 계속 일했고 사회복귀시설에 12단계 프로그램을 따랐습니다. 사회복귀시설에서 제가 맡은 책임은 다른 사람들이 주어진 일을 잘 완수하는지 확인하고 그 시설을 깨끗하고 질서 있게 유지하도록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온 다른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7: 젠장. 내가 이 시설에 들어오다니 미친 게 분명해. 마약 못 끊는데.
3: 분명히 끊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이 무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7: 내 머릿속 생각은 온통 마약 주사뿐이에요.
3: 저도 알아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도록 구하셔야 돼요. 전 어느 날인가 그분께 기도했는데 나중에 제가 마약을 끊고 지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마약을 원치 않아요.
7: 그래서 그렇게 차분해 보이시는 거예요? 나도 되게 가진 걸 갖고 싶네요.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요.
3: 그냥 한 발 내딛으시면 돼요. 믿음으로요. 마약을 끊는 것은 제 평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7: 지금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해야 되죠?
3: 하나님께 삶을 돌이키겠다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7: 잘 도와주시겠어요?
3: 예, 그럼요.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과거에 저는 결코 다른 이들에겐 관심을 두지 않았죠. 늘 제 목적을 위해 사람들, 특히 여자들을 이용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젠 수십 년간 저처럼 고통받았던 중독자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8: 요즘 나 몸이 별로 좋지 않단다, 우디.
3: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8: 요전날 가게에 있다가 집에 오는 길을 잊어버렸어. 무서웠어.
3: 아마도 아버지는 운전을 다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8: 운전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전기회사에서 전력을 끊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3: 왜요?
8: 내가 전기세를 내지 않아서 그렇대. 그런데 난 분명히 냈거든.
3: 당시엔 몰랐지만 아버지는 혈관성 치매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저는 8명의 중독자들을 후원하고 있던 사회복귀시설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아버지 아파트 아래층 옛날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꾸준히 약물치료센터에 갔습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재정과 위생상태를 돌봐드려야 했고 제가 마약에 돈을 쓰고픈 충동을 느끼지 않은 채 아버지께 재정적 도움을 드릴 수 있었죠.
5: 의사 선생님께서 아버지가 작년에 가볍게 뇌졸중 증상을 겪으셨대. 그래서 아버지의 신장이 손상되고 있다 그러네.
3: 내가 아버지 목욕도 시켜드리고 더욱더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5: 내가 가서 도와주지 못해서 죄책감이 많이 들었단다, 우디.
3: 나에겐 갚아드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 그래도 이젠 내가 마약을 끊고 맑은 정신으로 지내는 걸 아버지가 알아보시니 좋아.
5: 아버지께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겠다.
3: 12단계 중 하나는 내가 상처 줬던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보상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어머니 산소에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기도 했어.
5: 그래.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아버지와 관계도 올바르게 다시 세웠고.
3: 근데 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것 같지가 않네.
5: 아버지는 마치 네가 다 회복될 때까지 버티시는 것처럼 보여.
3: 아버지는 그동안 나에겐 든든한 바위와 같았어. 아버지가 떠나시면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르겠어.
5: 주님을 의지해라, 우디. 그분이 진정한 바위시니까.
3: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잘 있어라라고 말씀하시고 5시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생일에요.

0: 안녕하세요, 우디. 정말 반갑습니다.
1: 예. 이 건강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는 재밌어요. 죄에 저항하기엔 무력한 상태라고 하신 말씀 부분은 꼭 저를 가리키는 말씀 같고 12단계 프로그램의 첫 단계와도 같아요.
0: 그 각 단계들이 성경적인 기초를 두고 있거든요.
1: 정말요?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고안해냈는지 궁금했거든요.
0: 우리 우디 형제님만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우리 같이 그 단계를 공부할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제가 시간을 잡아보겠습니다.
1: 아, 예, 저는 좋습니다.
0: 아,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 두 번째 단계의 기초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1: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0: 그리고 하나님께 삶을 돌이키는 세 번째 단계의 기초는 로마서 12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1: 이 말씀들은 정말 놀랍네요.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원리에 기초해 있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0: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죠. 언젠간 12단계에 관한 글을 읽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그에 일치되는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1: 멋진 생각이세요. 제가 후원하는 사람들 몇 명도 초대할게요.
0: 형제님이 몇 명을 후원하고 계시죠?
1: 대략 12명이요.
0: 아, 맞네요. 마약 전문 상담사가 되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1: 이 몇몇 사람들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0: 그러려면 학위를 받으셔야 합니다.
1: 예, 그것도 계속 생각해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겨주신 돈으로 집을 한 채 구입할 계획이에요. 하지만 이 대학에도 가고 싶어요.
0: 예, 11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따를 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 저도 날마다 그러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0: 그건 형제님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시작이 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시작했어요, 목사님.
0: 네, 형제님.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 그렇게 해서 전 심리학 전공과 운영위원회를 겸하며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위해 피자 배달을 했죠. 어느 날 크리스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운전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완전히 영접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과 함께 입술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제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했습니다. 전 2005년에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했고 그때 나이는 55세였습니다. 그 후 임상심리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누나, 나 물질 남용과 다른 장애에 대한 임상심리학자 면허를 받았어.
2: 축하해, 우디. 넌 정말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잖아.
1: 그 오랜 시간 동안 마약을 했음에도 여전히 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로우신 분이야.
2: 주님께서는 줄곧 너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1: 아멘. 이젠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덕이라 말하.

0: 할 수 있어.
1: 아멘.
2: 법률 구조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의 과거의 범죄 기록들의 대부분이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엔 사면을 신청했죠.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저를 지지하기 위해 청문회에 참석했지만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 전과 기록은 무덤까지 저를 따라갈지 모르죠. 하지만 천국까지 따라오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의 과거의 죄를 깨끗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우디입니다. 흥분되는 소식이 있어요. 제가 에콰도르에서 열리는 신입 임상학자들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됐습니다.
3: 우디 박사님, 정말 멋집니다.
2: 정신질환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되는 컨퍼런스입니다.
3: 그건 우디 씨 전문 분야잖아요. 하나님은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2: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3: 우디 씨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돕고 계신 겁니다.
2: 예. 예, 단지 주님의 명령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라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3: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2: 예,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구세주시죠. 주님께서 악한 삶을 돌이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실 수 있음은 정말 놀랍습니다.
4: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주님께로 향해 있습니까? 혹은 그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서 있습니까? 성경은 이사야 59장에서 경고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나 이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0: 나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정교한 창조 솜씨.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의 주제는 말하는 나방입니다. 과학자들이 우리 뒤뜰 불빛 주위에 날아다니는 나방들 사이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더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나방들이 페로몬이라 불리는 호르몬을 사용하여 서로 의사소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짝짓기 준비가 된 암컷은 공기 중으로 페로몬을 보냅니다. 이를 감지한 수컷은 암컷을 찾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나방의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컷이 접촉을 원하는 암컷은 단순하게 향내나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신의 페로몬을 1년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내보냅니다. 이러한 방출은 초당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의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방출을 연구하기 위해서 분말가루를 사용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출이 무려 1m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60피트 떨어진 촛불을 불어 끄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은 이러한 형태의 방출이 수컷이 페로몬의 향에 의해서 이끌릴 때 암컷의 위치를 발견하는 것을 돕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수컷의 안테나가 암컷의 방출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를 갖는다는 사실에 의해서 확인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창조는 디자인 이상의 것입니다. 각각의 창조물들의 세부사항들은 창조주의 우아한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창조주의 신성이 창조물에서 보여진다고 말한 것의 부분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0: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의식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은 그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삶 자체를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고통하면서 과거에 얽매여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로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죗값을 대신해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대답해 보시고요. 혹시 그 사실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제 웹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줄 줄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찾아 듣다 보면 참으로 많은 장르의 음악을 접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음악들은 그들만의 음악에 대한 애착과 원칙을 가지고 들려지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어 방송 또한 저희들만의 방송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말씀과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만을 온전하게 불려지는 것이죠. 요즘 교회 음악 또한 세상적인 음악이 침투되어 변질되어지고 접목되어져서 함께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BBM 방송은 지난 세월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순수한 찬양만을 성경적인 원칙과

청취자 여러분들을 가족 초대력이며 동력하기를 원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또 간증, 복음 전거 사역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혹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셨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ITL 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번거롭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이메일이 간혹 스팸 메일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보내주시는 이메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2: 조용히 해.
3: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간증. 예수님을 만난 사라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멜라니,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셨나요? 엄마가 집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도 배웠어요. 죄도 없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 죽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자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시기로 했어요. 언제 그렇게 했나요? 제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로 결정하고 기도했을 때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시고 나니까 나를 슬프게 하는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에 감사를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저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항상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결코 저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 사라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너무 큰 부자도 너무 가난한 사람도 너무 큰 사람도 너무 작은 사람도 없어요. 너무 단순한 사람도 복잡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를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사랑을 주셨어요. 그분은 사랑의 약속을 지키세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모두가 사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 저녁 엄마에게 말했더니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그날 예수님을 만났고 제 삶에 오시도록 요청했어요. 그때 제 어깨에서 아주 큰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주 가벼워졌고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을 거리낄 필요가 없어요. 아주 굉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7절. 여러분도 멜라니와 사라가 한 것처럼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해보세요.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BBN에서 들려드리는 찬양은 매우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방송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BN은 잘못된 멜로디나 리듬 혹은 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찬양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와 같은 원칙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BBN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순수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사도 바울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17장 34절에 있어요. 몇 사람이 그를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었더라 이런 말 했어요. 아침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차 한 대가 도로 위에 역주행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위험한 일이죠. 아침 산책 중이던 어떤 분이 운전자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줄도 모르고 잠이 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술에 취해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던 것이죠. 이분은 이 위험한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운전자를 깨워가지고 조수석으로 옮겨놓고 이분이 운전석에 앉아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겨줬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육체적인 위험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 안에 있는 우상이 그 도시 안에 우상이 가득하게 있었는데 영적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는 사도 바울이 심히 근심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제한 사상으로 유혹하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본능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몇 사람이 결국은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참된 만족을 얻은 사람들은 막다른 길에서 구출되었고 또 화목해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영적 위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도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출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라면 다른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또 영접을 했다면 여러분은 영적 위험에서 구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영적 위험에 빠졌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위험에 처한 줄을 모르고 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누리고 지킬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권이 주어진 생명을 지켜내는 권리라고 하면 생명결정권은 마치 인간에게 생명을 좌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권리 개념입니다. 생명권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인간 생명이 계속 그 생명을 누리도록 권리가 기능을 하는 반면 생명결정권은 생명의 시작과 또 마지막을 인간 스스로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인 것입니다.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권리를 오해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자기 의도대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저는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스펙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원래 이 단어는 영어의 스페시피케이션을 줄인 것입니다. 건축에서는 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들을 기재한 시방서를 의미하기도 하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의 설명서나 사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좀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뜻하는 말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력이나 학점, 토익 점수 같은 것 혹은 MOS 같은 자격증 등을 합친 것을 다 스펙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려면은 좋은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와 같은 수치 중심의 스펙을 많이 쌓으면 정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추어도 사람 됨됨이가 잘못되어 있으면 바른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업체에서도 눈에 보이는 스펙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성도 보고 신실성도 보고 인테그리티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건성이나 집념 같은 것도 중요한 덕목으로 본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린 책 중에 좋은 생각이 행복을 부른다는 책이 있습니다. 북경대학 출신의 저자인 커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여학생이 기업체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스펙이 부족하다고 서류 심사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여학생이 회사를 찾아가서 면접이라도 보게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드디어 면접을 보게 됐는데 면접이 끝난 후에 면접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도 좋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냉담해진 것을 눈치챈 이 학생이 면접관에게 1달러 지폐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아까 혹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연락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은 합격하지 못하면 연락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을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이 알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여학생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 어떤 면이 채용 기준에 부적합한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묻습니다. 그럼 아까 왜 나에게 1달러짜리 지폐를 주었느냐 물었어요. 그때 여학생이 답을 하기를 회사 규정상 불합격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요금을 따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꼭 연락을 부탁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면접관이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1달러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전화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을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어떤 경력이나 스펙보다도 그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집념을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사람을 채용하려면 그 사람의 자격 요건을 보고 그에 합당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가 속한 기업체나 조직 안에서 바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는데 필요한 영적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야지 바른 사역을 할 수가 있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 자격 요건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 요구하는 스펙과 같은 것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일꾼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사역의 근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꾼은 기업이나 조직이 추구하는 이윤만 가져오면 기업체가 만족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일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생명을 섬기는 일이요 자신을 버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영광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스펙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세상적인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스펙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영적인 스펙일까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즉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 어떤 자격 요건을 요구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제자됨의 요건이 학벌이었나요? 아닙니다. 화려한 배경이나 재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비워야 된다.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비록 험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오는 자라야 된다. 이것을 제자됨의 자격 요건으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요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요건들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고 쓰임받기를 소원한다면 세상적인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 스펙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데에 필요한 영적인 스펙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복음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대두시킨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즉 바울이 진짜 사도로서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슈였어요. 그들에 의하면 몇 가지 바울의 자격 없음을 말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이 아니었어요. 직접 주님께 배우지도 않은 자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그런 이야기. 둘째는 언변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자가 무슨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그런 말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길리기아 성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즉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본토인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통성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이와 같은 accusation은 말도 안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게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먼저 바울은 열두 제자는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사도됨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충분히 사도 자격이 있죠. 두 번째로 언변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이건 역시 억지에 불과합니다. 바울만큼 강력한 말씀 증거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각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유대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유명하다고 하는 학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 설교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인 설교를 했는지. 말씀에 파워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해 세웠겠습니까? 언변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의 이방인 사도직을 인정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루살렘 공회가 인준한 사도직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공격은 처음부터 없지요. 설득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영적 배경을 쭉 나열한 후에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사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었죠. 그런데 바울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설사 그들을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가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I am so much more. 그들보다 훨씬 더 갖춰야 될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그리스도 일꾼이라 그런 뜻이.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격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스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영적 요건, 세상 기준에서 본다면 오히려 초라하고 모자란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자질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정말 쌓아야 될 영적 스펙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준비해야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부름받고 하나님 일을 하려면 어떤 영적인 스펙을 쌓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사도로서 보여준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자질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heart가 있었어요. 바른 심정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바른 영성. 그는 영성의 뿌리가 깊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른 극복의 마음이 있었어요. suffering. 고난이 왔지만 그걸 넘어서는 극복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영적인 스펙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바른 하트,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목자의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자격증보다도 마음의 목자의 심정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영적 자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알아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의 본성에도 맞지 않고 예수님의 스타일도 아니고 본인이 생각해도 스튜피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간절하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절함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와 같이까지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그들의 처한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 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주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로운 줄 알았더니 어찌 그런 어리석은 속임수에 넘어가느냐, 그런 뜻이. 그러면서 20절에서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거짓 교사들에게 당했던 다섯 가지 참혹한 상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Slaves you, 너희들을 종노릇 시켰다. 이것이 물론 실제적으로 자유를 박탈하고 종처럼 부린 케이스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혹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묘사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빼앗아간 케이스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의 짐을 다시 지게 함으로 다시 율법의 종으로 닿게 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어느 케이스든 이건 불행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잡아먹거나 그랬어요. Devils, 이 삼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말 카테스 피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이 기생충처럼 남의 몸에 들어와서 모든 진액을 빨아먹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지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생명과 진액을 빨아먹는 거짓 교사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빼앗거니와 exploit, 이것은 착취하고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스스로 높이거나 그랬는데요. New Living Translation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akes control of everything.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쉽게 말하면 성도들 위해 군림한다, 그런 뜻이. 어떠한 사역자나 어떠한 사도라도 왕처럼 군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들은 왕처럼 군림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뺨을 칠지라고 했죠. 실제로 이것이 뺨을 때린 케이스인지 모욕을 준 케이스인지 모르지만 이건 역시 굉장히 성도들을 무시하고 수모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냥 끌려가는 이 모습을 바울은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어떻게 하면 1위의 손에 넘어가 있는 저 양들을 내가 건져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고통의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다시 자유한 참성도가 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와 같이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고 같이 가슴 아파하는 심정을 우리는 목자의 심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껴서 함께 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목자의 심정이었던 것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잘 보여주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했습니다. 목자이란 양은 버려진 양을 말하죠. 이 버려진 양은요, 기진해서 죽어가도 물 한 모금 갖다 줄 자가 없어요. 그야말로 완전히 방치되어져서 포림받은 영혼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이 목자가 없이 말씀도 먹지 못하고 생수도 마시지 못하고 기진맥진해 죽어가는 그 양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겼다. 옛날 기억 한글에서는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 헬라말로 스플라크 리조마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는다 그런 뜻이. 우리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은 언제 느낄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자식이 중병에 걸려서 아파하며 신음할 때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결박에 눌려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그들의 아픔을 자기 가슴으로 쓸어안고 아파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신, 이것을 성경은 목자의 심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추고 있어도요, 외적으로 화려한 스펙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심정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compassion, 사실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compassion을 번역했는데요,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com, come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는 뜻입니다. passion이 무슨 뜻이에요? passion은 고난, 아픔이라는 뜻이. 그래서 직역하게 되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게 바로 compassion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 compassionate heart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오늘 사실 유능한 사람, 갖춘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그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아파할 수 있는 심정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외형이 아무리 부족하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heart를 가졌을 때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D.L. Moody 선생에 대한, 우리 Dwight L. Moody죠, 그분에 대한 영상 하나를 보고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약 3분짜리 짧은 영상인데요, 그가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집회했던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무디는 세상적 기준에서 본다면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던 사람입니다.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농장에서 일을 하느라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5년이 그가 받은 교육의 전부입니다. 17살 때 보스턴으로 가서 삼촌이 경영하는 구두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만나면서, 주일학교를 다니게 되고 성경을 배우게 되면서 주님의 사랑에 살을 잡히게 되죠. 1856년도에 무디가 시카고로 돌아온 후에 한 번은 길거리에서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고아들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깊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도 유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심장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미션 선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거리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배우지 못하고 학대당한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본인은 YMCA에서 제니트로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선데이 스쿨이 나중에 무디 철치가 되죠. 사실은 이것이 그가 복음 사역자로 접어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는 신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디가 다음과 같이 되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문법의 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틀린 문법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은 그 완벽한 문법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예수를 전한 적이 있습니까? 이 한마디 말에 학생은 충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무디를 찾아와서 깊은 회개 기도를 드린 후에 이 학생이 캠퍼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캠브리지 대학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때 7명의 학생이 중국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이 7명을 The Cambridge Seven이라고 부릅니다. 캠브리지의 칠공자라고 할까요? The Cambridge Seven.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고 하는, CT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7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중국에서 선교를 했고 인도 아프리카까지 다니며 선교를 하고 웨크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꼭 세상적인 스펙을 갖추어야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학위가 필요하고 학벌이 필요하고 안수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면 마치 프리패스처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트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신 것처럼 영혼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목자의 심정이 있나요? 사실은 이것은 제가 요즘 제 자신에게 계속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왠지 모르게 하트가 식은 것처럼 느껴졌어. 옛날 가지고 어떤 그 열정이 자꾸 식는 것 같아서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정말 나의 마음속에 목자의 하트가 있는가?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 하느라고 마음이 무뎌져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나의 심령 속에 심어달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목자의 심장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목자의 심장은 우리가 쌓아야 될 제일 첫 번째 영적 스펙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살려면 사야 될 두 번째 스펙이 바로 바른 영성인데요. 우리 영성의 뿌리가 깊어야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의 뿌리가 얕으면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금방 뽑히게 되죠. 그러므로 끊임없는 세상의 공격과 악한 자들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려면 내 영성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영적 배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방 지역인 길리기아성 다수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주 중에 한 명이었죠.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이 헬레니스틱 문화에 젖어 살게 되고 유대인의 뿌리를 상실한 가운데에 헬라 말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토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사이비 유대인처럼 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바울에게 던진 질문이 그렇습니다. 너의 뿌리가 뭐냐? 속된 말로 하면은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냐? 그런 질문이에요. 이와 같은 질문을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하고 maybe 아마 바울에게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반박하고 있나요? 22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여기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 당시 팔레스타인 밖에 살던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헬라 말만 했지 히브리 말을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사실은 히브리 말이라기보다는 아람어화 되어진 히브리 말. 그래서 히브리 방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에르메이크라고 하는 아람화된 히브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폭도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로마 천부장을 보내서 그를 보호하게 하고 그때 바울이 그 예루살렘 청계단 위에 올라가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노도같이 폭도로 변해낸 유대인들에게 자기 간증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시작했어요. 히브리 말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히브리 말을 하리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자기들이 쓰는 본토 발음으로 히브리 말로 바울이 간증을 시작하는 순간 노도 같은 군중들이

0: 조용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인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바울의 혈통이 순수한 혈통인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사실은 이방인도 섞여 있고 개종자들도 섞여 있고 혼혈자들도 사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모두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의 후손인 경우는 13살 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 말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다 그런 뜻이. 더구나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최초의 왕을 배출한 지파. 더구나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쪽 유다왕국을 구성했던 그런 두 지파 아닙니까? 이와 같이 존귀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람. 세 번째로 언급한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사실 이스라엘이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굳이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인이 언약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바울은 언약의 뿌리를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리해보게 되면 바울의 영적 배경에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능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누구인가요? 사실 예수님 당시 때에 중간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님 당시 때에 유대교를 대표하는 양대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힐렐 학파고 또 하나가 쉐마이 학파예요. 힐렐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율법학자인데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직접 공부했다고 하는 것은 정통적으로 구약을 배웠고 율법을 공부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면에서 사도바울의 영적 뿌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었어요. 역향으로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았어요.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와 같은 아주 솔리드한 바탕 위에 복음을 세웠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공격하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 사명자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려움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뿌리가 필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상대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얄팍한 지식만으로 안 돼요. 감정과 느낌만 자극하는 감성적인 타치만으로는 안 됩니다. 깊은 말씀의 묵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는 지성소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세속한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며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얄팍한 영성에 머물 때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말씀도 대충 적당히 하고 예배도 대충 적당히 드리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대충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피상성이라고 하는 것, superficiality, 피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영성의 가장 무선적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피상적으로 수박 그달기식으로 하게 되면 본인은 영성이 괜찮은 줄 아는데 실제로는 껍데기인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설교 중에 자신은 설교 준비를 쉽게 한다고 자랑을 했어요. 얼마나 쉽게 하느냐고 하면 주일날 사택에서 교회로 오는 길에 설교 준비를 다 마친다는 것입니다. 몇 주 후에 교회 사무총회가 모였는데요.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택을 교회에서 최소한 3시간 떨어진 외곽으로 옮겨드리기로 결정했답니다. 본인만 몰랐지 사실 얼마나 본인의 말씀이 포했는지 얄팍하고 피상적으로 준비한 말씀이 어떻게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은 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충 기도하고 대충 말씀 보고 대충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영성을 갈아먹고 우리를 타성에 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깊은 생수를 마셔야 돼요.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이 열릴 때까지 기름 부음 임할 때까지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때까지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가 악한 세대 가운데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악한 자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른 heart,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말씀의 스펙, 기도의 스펙이 좋아야지 바른 사역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역경의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이것은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명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뿐히 저려받고 가시 없어서 이 진달래 꽃길을 걷는 것이 복음 사명자의 길이 아니에요.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고난의 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바르게 준비를 해야지 바른 사역자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도중에 탈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이 당했던 역경의 과정들이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했어요. 바울은 옥에 투옥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소한 일곱 차례 투옥됐다고 합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기를 수없이 했다. I faced it again and again. 또 겪고 또 겪는 이와 같은 고통을 겪었어요. 24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형벌을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동족에게 붙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다는 뜻이, 이것을 다섯 차례나 세 번 퇴장으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퇴장은 로마인들의 형벌을 말합니다. 이 막대 끝에 납을 달아서 때리는 매이기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매를 맞다가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퇴장을 세 번 맞았대요.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걸어갔던 사명자의 길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낭만적이거나 고상한 길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이와 같은 고난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쾌타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어요. 자기 앉은 자리에 안주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역경을 넘어서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정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간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는 힘을 우리는 흔히 역경지수라고 부릅니다. 이걸 수치화한 것이죠. 역경지수라고 하는 이 말은 AQ라고 하는데요. Adversity Quotient. 이것은 1997년도에 폴 스톨츠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이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쓰면서 책 제목으로 소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IQ는 뭔가요? 지능지수를 말하죠. EQ는 뭔가요? 감성지수를 말합니다. LQ는 뭔가요? 사랑의 지수. JQ는 뭔가요? 잔머리 지수라고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지수가 있어요. 역경지수는 AQ입니다. Adversity Quotient. 이것은 역경을 극복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역경지수를 높여야 돼요. 역경에 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일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든 곳이 어디였나요?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가 살인자의 그 혐의를 받고 무명인으로 살아갔던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죠. 그때의 모세의 인격과 영성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도 사실은 광야였습니다. 그가 유다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아들람 굴 속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사를 같이 할 동지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매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버티던 3년간의 세월이 maybe 그의 마음속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부어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림과 제3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성을 빚어내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난은 대단히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옛날 콜로라도 지역의 인디안들이요,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할 때 물 속에 그것을 넣어본다고 합니다. 가짜인 경우에는 햇볕 속에서는 광채가 나는데 물 속에 집어넣으면 빛이 퇴색되어져서 탁한 빛깔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진짜 다이아는 공기 중에 있을 때나 물 속에 있을 때나 그 빛깔에 변화가 없다고 해요. 오히려 물 속에 들어가면 더 찬란한 빛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잘 아는 인디안들이 후손들에게 항상 이런 교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물 속에 던져보면 알 수가 있다. 즉 고난의 물 속에 던져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난 속에 처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더 찬란한 빛을 바라는 모습인지 아니면 고난 앞에 맥없이 쓰러지고 빛을 잃고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하라고 주신 것이지 넘지 못할 고난은 주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어려움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어떠한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앞에 직면할지라도 쾌타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저앉지 마시고 더 강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소원하는 회복도 주시고 응답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유리방어하는 여러분과 저를 절대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반드시 다가오시고 건지시고 채우셔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 당황해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앞에 전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갖추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스펙을 갖추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으시는 정말 고난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참된 영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일꾼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하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가운데 세상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할 견고한 영성의 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고난 앞에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확인하셔서 이 고난의 역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된 뜻을 향해 달려가셔야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어떠한 사역자인가를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분 앞에 일을 알 수만 있다면 일주일 안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은혜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내일 또 이 방송을 들을 거라고는 아무에게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꼭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영생을 소유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장세규 강사의 예수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2: 무당 기도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무당 굿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여기다 모태신앙이 그러고 본 적도 없을 거예요. 무당이 굿하면서 2시간, 3시간 동안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뭐 아니야, 그건 2시간, 3시간 나중에 나와. 2시간, 3시간 동안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신을 부르는 거야. 어? 신을 부르는 거야. 그걸 축신이라고 그래. 축신. 신을 부르는 거야.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기독교는 축신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 저 복음성가 중에서 가라리 라라라라 라는 거 있지?
3: 예수 우리 왕이여 이거
2: 아니요 말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에? 그렇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건 무당이 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는 그 자리에 있다. 예수님 여기 계셔 안 계셔? 근데 왜 성령이 임하를 달라고 그래? 왜 예배드리면서 그 뜨겁게 무당짓해? 성령이 임하소서. 나 우리 그 저 찬양팀한테 야, 그 가사가 얼마나 무당 도깨비 가사인 줄 알아? 그건 성경에 완전히 반대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래도 곡이 워낙에 좋으니까 가끔 해라. 나는 그래. 근데 알고 하라고. 어?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 그 다음 어떻게 되지? 우리에게 임하소서. 철저하게 무당 종교야. 정크 중에서도 탁식 정크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첫 마디가 안녕하셨어요야. 어서 오세요가 아니야. 여러분 그 우리가 전화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여보세요지. 여보세요의 뜻이 뭐예요? 여보세요의 뜻이 뭐야? 뭐 하는 말이야 그게? 여보세요는 저기 딴 데 보고 있는 사람한테 Hey, please, attention to me 이 얘기지. 네? 영어로 여보세요를 뭐라고 그러냐면 어호이라고 그래. 그래서 알렉산더 벨이 처음에 그 저 전화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전화를 딱 받고서는 어호이 그랬어. 우리처럼 여보세요 그랬어. 왜냐 저쪽에 있는 사람 불러 세우려고. 그런데 그때 벨이 어떤 캠페인을 했냐면 내게 전화가 왔다는 것은 이미 그쪽에 사람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발 여보세요 어호이 그러지 그러고 불러 세우지 마라. 거기에 사람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건 무례한 일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사를 해라. 어떻게? 하이, 헬로. 그래서 헬로는 안녕하세요야 원래 뜻이. 그런데 이 영어권이 아닌 아시아 사람들이 맨날 길에서 저기 가는 사람 부를 때 헬로 그래. 그치? 헬로는 날 보세요 여보세요가 아니야. 예? 안녕하세요 라고 대면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적에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시작해야 돼.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한테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만들어서 그거를 각을 뜨고 거기에 번제를 해서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연기가 원래 그 뜻이거든.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 올라가는 거. 그래서 저기압 때 하면 안 돼. 이게 연기가 깔려. 고기압 때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계신다고 여기. 나 하고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있지. 그동안에 가만히 계셔서 그렇지 어느 날 주 그러면 응? 그런 분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제발 조건 붙이지 마. 그리고 요새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날을 예측하고 앞날을 뭐 말하고 장래를 말하는 사람은 돌로 찍어 죽이라 그랬어. 제발 예언 띄어도 찾아가지 마. 무당 짓이야. 요새 기독교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케이? 절대로 찾아가지 마. 절대로 찾아가지 마.
3: 선생님, 만약에 기도할 때 뭐 앞으로 이렇게 해주실 거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는.
2: 뭐 이렇게 받아주시겠지. 뭐 그런 거 자꾸 따지지 마. 이게 아 그리고 괜찮아. 우리는 자꾸 관공서에다가 뭐 서류 낼 때 하자 없는 거 이런 거 생각해. 아무거나 다 돼. 이거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그럼 말해봐 어떻게 되는지. 에? 제발 그런 거 조건 따지지 말아요.
3: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2: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뭔지 알아? 말 많이 하면 돼. 말 많이 하면 돼. 부부지간의 사랑을 깊게 나누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제일 큰 방법이 뭐야? 얼마나 인텐시브하게 액기스 있게 하느냐가 아니야. 얼마나 자주 많이 떠드느냐지.
4: 너무 떠들어서 걸릴 때.
2: 괜찮아. 체질에 맞게 해. 네? 그러니까 혼자 가서 하려니까 아무도 못 듣게. 응? 한적한 데 가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기록된 때가 있어. 근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 라는 때가 있어. 그때는 좀 거리가 가까웠을 때야. 근데 한적한 곳에 가시더라만 있을 때가 있어. 그때는 기도하는지도 안 보이는 인비저블한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하신 거야. 상관없어. 응? 그러니까 남들 방해만 안 하면 돼.
4: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신께서 그러니까 신 뭐 부르기 위해서 이제 무당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그렇게 뭐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찬양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하니까 찬양팀 할 때 예배 찬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예배 준비를 위해서 하는
2: 아니야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 준비가 아니야. 찬양을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우리 찬양팀한테 잔소리 그거 되게 많이 해. 에? 사람들은 예배 준비 안 돼서 와. 자꾸 그런 거 야단치지 마. 뭐 지 혼자 예배 준비했다고 큰 소리 치지 마. 제발. 그리고 예배가 안 된 사람한테 웜업 해가지고 20분 후에 예배 준비하는 거 아니야. 1초 만에 예배 준비시켜. 1초 만에. 10초 만에 예배 준비시켜. 한마디에 이 노래의 두 마디 사이에 분위기는 예배로 바뀌어야 돼.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줘. 기도하고 이제 연관이 있어서 그래. 그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저기 코코 샤넬이 현대 패션의 조상이라고 쳐요. 그 전까지는 쿠투어 패션이었어. 쿠투어 패션이라는 건 어떤 전담한 장인이 한 사람의 귀족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그거를 대량 생산을 해서 대중이 귀족의 옷을 입게 만들어주는 것에 첫 번째는 아니지만 그것을 가장 큰 규모로 성공시킨 게 코코 샤넬이에요. 코코 샤넬, 영화도 나왔잖아요. 코코 샤넬이 죽기 전에 어떤 저널리스트가 가서 장시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L 아니면 보호구를 꼭 보거든. 그걸 안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 근데 그때 무슨 질문을 했냐면 Tell me your definition of good fashion. 당신이 생각하기에 good fashion의 정의는 무엇입니까?를 물었어. 그때 코코 샤넬이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바이블에 통하는 얘기를 해. 바이블로 통하는 이야기를.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한 여인에게 옷을 입혔을 때 여자만 보이면 good fashion이고 여자에게 옷을 입혔을 때 여자는 안 보이고 옷만 보시면 bad fashion이야. 이해가 돼? 다시 얘기해 줄까? 여자에게 옷을 입혔는데 여자만 보이면 good fashion이고 여자에게 옷을 입혔는데 여자는 안 보이고 옷만 보이면 bad fashion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여자만 보이게 할까? 하나도 안 입히면 되지 뭐. 그럼 뭐가 보이는지 알아? 벗었네가 보여. 응? 그러면 여자가 안 보이고 옷만 보이는 경우는 어떤 거야? 차도로 쓰는 건가? 아니야. 그 경계가 뭐예요? 그게 예술이야. 그게 예술이에요. 어떻게 예술이에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컴플리멘트 해줘야, 이 옷이 여자를 띄워줘야 어텐션이 옷에서 벗어나서 여자에게로 가. 어? 이해가 돼요? 그게 accompaniment야, 반주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 인도는 기본적으로 반주야. 그런데 그 반주의 솔리스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응? 그래서 나는 우리 예배, 여기 코스타도 그렇고 예배팀에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 예배 인도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신다. 하나님 축신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도 마라.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는 거를 자꾸 방해를 해. 어떻게 방해를 해? 음악이 너무 좋아도 방해를 해. 왜? 와, 멋있네. 이런 방해야. 넘어가는데 실수해가지고서 늦는 바람에 한마디를, 저기 가사 세 개를 놓치면 방해하는 거야. 죽을 써도 물론 방해지. 이해가 돼? 저기 가장 완벽한 오디오 시스템은 뭔지 알아? 스피커에서 소리가 앰플리파이 됐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야. 에? 근데 언제 앰프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삐익할 때. 에? 그리고 이게 한국의 오디오 엔지니어들이 엄청나게 실수하는 게 있어. 베이스가 빵빵해가지고서 배가 떨려야 되는 거야. 아니야, 그거 기본이 안 된 거야. 그거는 맥놀이 현상 때문에 룸 레저넌스를 막지 못해서 그래. 에? 가장 완벽한 오디오는 내추럴 사운드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PA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야 돼. 오케이? 그게 예배의 정의야. 그게 음악이 할 일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음악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경험이 평생에 한 번 있으면 감사해. 그 대신에 그 기준은 이해를 해. 그리고 그 기준에 못 따르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돼. 그리고 요 다음에는 제가 하나님께 갈게요. 하나님만 보여드릴게. 오케이? 그리고 기도의 전문가,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기도에 강의하러 다니는 사람 한결같이 바리새이냐? 그렇지? 기도 잘하는데 왜 그렇게 드러나? 골방에서 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 잘한다는 걸 왜 그렇게 잘 알아? 말 돼? 말 돼? 절대로 정크에 넘어가지 마.
4: 목사님께서는 그럼 새벽 기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새벽 기도 체질에 맞으면 해. 아침형이면 새벽 기도 하고, 밤 체질이면 시철회 기도 해.
4: 아니, 모임 자체를 안 하신다고 예수님의 그.
2: 예수님이 새벽 기도 모임 한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3: 응.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하거든.
2: 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체질에 맞으면 그 교회는 해. 목사님이 새벽 기도 체질이면 다 하는 거야. 그 체질이 싫으면 딴 교회 가. 근데 그거를 절대적인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 다음에 빨리 갈게요. 세 번째. 능력과 권세는 달라. 능력과 권세는 달라.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온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혈루병 걸린 여자가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나 만졌다. 만지긴 수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근데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담겨져 있는 능력에 여기가 빵꾸가 나가지고 여기 샜단 뜻이야. 에? 능력은 성경에서 두나미스라고 그래. 능력은 퀀터테이티브해. 능력은 양이 있어요. 많을 수도 있고 적게일 수도 있고, 많이 받았다가 능력을 쓰면 없어지기도 해. 오케이? 이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권세는 뭐예요?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해. 권세는 양이 없어. 왜? 권세는 어디 담겨놓는 게 아니야. 에? 권세는 코사인하는 거하고 비슷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기도하면서 제발 능력 달라고 그러지 마. 능력 있는 기도하지 마. 파워 프레이어, 그건 원래가 무당 표현이야. 오케이? 영빨 키우려고 그러지 마. 능력으로 기독교인은 살아가는 거 아니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권세로 살아가는 거지. 에? 내가 너희에게 전갈을 밟고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줬다 그러지 않았어. 권세를 줬다 그랬지. 에? 그때 그 능력이 여기 쫙 들어가지고서 만땅크 된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게 빠져나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쓰러졌는데, 제발 하나님 앞에서 다 빠졌는데요. 뭐 이래가지고, 그러, 제발 그러지 마. 그거 병나, 그거. 어? 저기, 나 이거 기진했는데요. 뭐 이런 거 있지. 어? 이그조스트 됐는데요. 뭐 이런 거. 병나. 그러고 넘어가는 거 있지. 어느 종교나 다 해. 약간의 내적인 훈련이 된 사람은 다 해. 어디나 다 있어. 기독교적인 거 아니야. 그런 거를 해도 좋아. 그런데 그걸 성령이 하셨다고 그러지 마. 그건 죄야. 누구나가 다 약간의 기와 영적인 레벨이 조금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해.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 가면 다 널렸어. 수백 명 있어. 네? 이슬람에서도 하고 불교에서도 다 해. 손대면 다 넘어가. 네? 무당짓이야.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이 얘기하면 오늘 요번에 여기 강사 오신 분들 중에서도 열받을 분 많지만 내가 단호하게 얘기해. 내가 한국교회에서 내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옆에서 부흥상 앞에서 도남동 올라가는 미아리고개 옆에 베델성전이라고 있었어. 이단교회예요. 거기에 전국에서 목사들 돈 줘가지고 파견해가지고서 그거 가르쳐.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는 기도를 해. 병 낫기를 명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다음부터 내 능력이 아니지. 네? 뭐야 그거? 하나님 능력이지.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목소리를 낮춰. 용 쓰지 말고 기 쓰지 마. 축 쳐줘. 그 다음에 그냥 손가락에 힘도 주지 마.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 그럼 나가는 거야. 거기에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면 귀신이 귀신같이 잘 알아. 여기 자신이 없다는 걸. 그 바울사도의 여행 중에 저기 그 제사장 아들들이 저기 귀신 쫓아내는 거 배워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했었잖아. 그때 귀신들이 갑자기 덤벼들어가지고 우리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옷 벗고 도망가버렸잖아. 목사님들이 가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안수받지 않은 평신도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이런 소리 하거든. 내가 정답을 얘기해줄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에? 갑자기 귀신이 덜려들잖아. 넌 뭐야 이러잖아. 정답을 줘. 도망가지 말고 제발. 정답이 뭐냐 하면 Nobody. You don't have to know about me. I'm nobody. 그게 답이야. 왜 도망가? 지가 뭐 했다고? 능력 쓰지 마, 제발. 권세를 써. 권세를 쓸 때는 내가 가장 약할 때가 권세가 강할 때야. 바울사도 그렇게 얘기하지. 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임한다고. 왜 그런지 알아?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자, 내가 볼게요. 이걸 내가 이렇게 들었어. 뭘로 들었어? 능력으로 들었어? 권세로 들었어? 능력으로 들었지. 체력으로, 근력으로. 그치? 근데 내가 야, 너 떠!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떴어. 그러면 얘가 내 권세에 복종한 거지. 그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그때 뭐라고 하셨어? 빛이 있으라 그랬지. 그때 빛이 있었지. 왜 있었는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음파가 돼서 음파의 에너지, 진동 에너지가 가가지고서 그게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빛이 있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빛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걔는 있어야 돼. 왜? 복종해야 되니까. 오케이? 마지막으로 신화를 이루지 마. 죄인을 인정해. 신화라는 거는 신이 된다는 뜻이야. 에?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든 목적은 딱 하나야. 나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거야. 오케이? 세상의 모든 기도는 나의 영적인 신화, 신으로 된다는 뜻이야. 신화, 대화가 아니고 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이 된다는 거. Divination. 오케이? 세상의 모든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어떤 퀄러티가 높아지는 걸 목표로 해. 기독교는 그거 아니야. 기독교의 예수의 기도를 할 때마다 뭐가 나오는지 알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아까 성숙한 기도한다고 그랬지. 누가 그랬어? 누가 성숙한 기도하고 싶다 그랬어? 내가 성숙한 기도를 가르쳐줄게. 성숙한 기도는 성숙 이전보다 오늘 내가 더 성숙한 기도를 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기도를 마쳤을 때 야, 어제 알고 있던 나보다 오늘 알게 된 내가 더 나쁜 놈이구나 를 깨달으면 성숙한 기도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독교인의 성숙은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퀄리피케이션이 높아지는 게 아니야. 기독교인의 성숙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약해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내가 죄인의 괴수인데 이 괴수의 계급이 자꾸 올라가. 에? 내가 죄인의 소대장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중대장이었어. 에? 그게 기독교인의 성숙이야.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걸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야, 나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일이었구나. 그럼 어떻게 돼?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그럼 뭘 의지해야 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야 돼. 말 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는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 중에서 예수님께서 100점 주신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 세리의 기도지.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원래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얻었던 강력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길가에 있던 맹인 두 사람. 맹인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이야. 그렇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나?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난리치는데 야단치는데

0: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기도를 했어. 어떻게 했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야. 네? 그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오케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마디 하면 따라해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칩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따라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지인들과 만나 서로 대화하고 깨달음을 얻곤 합니다. 블로그, 트위터, 이메일, 그리고 웹링크 등도 이제 우리가 영적인 지도를 주고받는 방법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BBN 한국어 사역에서도 오래전에 한국어 성경대학 강좌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간단한 등록만 하신다면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으며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양육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등록해 보시길 추천해드리며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